붉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 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향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산파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시에 근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병,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아여 부모님께 연인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나 닭을 좀 같이 튀려 하겠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다.
3: 예야.
2: 아 튀. 아유 어디 갔다 왔어도.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죠.
2: 아무리 그 닭도 어떻게 붙잡았어도.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튀.
2: 어때?
3: 야 이제 닭도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었지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막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암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3: 이 옳다 이 먹자.
2: 여기다 거기다 넣어 이쪽으로 떨어지겠다 이쪽으로.
4: 망쳐라 망쳐라.
2: 아이 오마 오마 너 어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불러.
4: 꼬박을 내줘 쟤네들이었네.
2: 아니다.
4: 또 닭을 잡아. 잘했다. 깡철아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 와야 되니.
2: 어째?
4: 냄새 난다.
2: 냄새 난다고?
4: 응.
2: 그래 그래 집은 나 저쪽 가자.
4: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지금 떡볶이 이거 없어. 이거
2: 야.
4: 빨리 내려줘서.
3: 야야. 이게 무슨 게요?
4: 이게 감자 있구만.
3: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4: 야. 요 아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3: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4: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돈 있으면 돼지고기 싸먹겠다.
3: 아니 그 외상치기면 이게 외상까지 돼가지고 되지.
4: 그럴 줄 알고 내 다섯밭을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3: 잘했다.
4: 잘했지.
3: 야야야야.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4: 웃기고 쉬울 뻔했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배 없는 거 하겠대. 근데 자로 저 닭은 어째 이렇게 들여왔다.
3: 아, 어때? 이제 또 잡다 좀 먹다 마자 나면 좀 마저 잡아먹자고 가죠.
4: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2: 에?
4: 아직 멀어. 빨리 하나 빨리.
2: 야야야.
4: 그래, 닭은 어째니?
2: 이번에는야?
4: 어.
2: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지.
4: 잘했다.
2: 이거 뭐요?
4: 감주를 내 가지고 왔다.
3: 뭐다 뭐다.
4: 야 이거
3: 누나.
4: 네 들어. 야 이게 맛있다고 날씨더라.
3: 자자 뭐다.
4: 에이 해. 조금 조금 조금.
2: 에이 해. 아이 뭐 혼자 먹는다.
4: 오야.
3: 갈래. 먹고 막 짱하게 거저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동삼은 온 동삼은 좀 야 감출 못 깨졌다.
2: 으야 좋다야
4: 좋다.
2: 어여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줘 한 상자 아껴 가져왔대. 저 허덕 까내요 나한테.
3: 그럼 너도 또 외상치기 해.
4: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외상치기를 한다. 야
3: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4: 먹을 소리 날까 이리 어째 털털하니.
2: 근데 아버지
3: 어째
2: 우리 저 닭은 어떻게 해먹을까?
4: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2: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울하게 해먹어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3: 어떻게?
4: 수탉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 마.
2: 어떻게 하는 거 아버지? 아버지 여기 다 꼭이다가 그래. 어. 꽃이장 탑풀을 엮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빨간 꽃을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 엮고 어. 어, 그 다음에 아버지 쳐서 기다 아마 그 대파 두 대를 착착착착 쏘라고 여기다 창 눕혀놓고 그 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도 한 시래기를 있자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을에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꼬치가루를 다 영우야
4: 이처럼 맛있겠다
3: 야 닭고기보다 야 네 말하는 게 더 구수하다
2: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이 좋더란데
4: 어째?
3: 어째?
2: 아유 우리 저 혼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3: 아니 그러길래 이거 맛있게 해먹자는 게 더
4: 어 그래
2: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3: 뭐라고 서설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4: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2: 예, 기르기 말에 곧이 들을까?
4: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3: 근데 너무 개새끼 할머니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4: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3: 아이 그러면 다시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4: 점점 말하는 게
2: 이거.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4: 맞다.
2: 그쪽에서 무상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4: 그렇지
3: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놓고 먹자는 게다
2: 그래야지
3: 너 야야 잡다
2: 아이 가만
3: 안돼
2: 우리 저 달구는 단단히 멋있게 총결 짓고 나께 저 닭구이 한금 맛을 보는 게 어떠세요?
4: 어, 그래다 빨리 가져
2: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왔다 가라
4: 야야 손 들었다
2: 왔다 가라
4: 야 냄새 좋다 야
2: 야 이게 너무 크다 어떤 아버지 하나 딱
4: 나도
3: 정말 똑똑하다 이거야
4: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많이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많이 못 봤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총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3: 야 그때 지금 총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에 걸린 닭새끼처럼
2: 뭐야 아버지, 저기 천자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제 천자 앞에서 좀 착착 굽적굽적 거렸잖아
3: 야, 천장 앞에서 굽선 댄

0: 없다. 예, 아버지, 아버지 천장 앞에서 구석구석거리나 이러네. 아따 그 빨래줄이 입으로 풀럭풀럭 하니까 그거 보게 하죠.
1: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2: 그렇겠구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다 해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뱀뱀치 그랬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라.
1: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네?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래 지금. 네. 마시 아무 때나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커서 죽이면 내 그대 이거 오른 호재 답세가지고 내 왼쪽에 차차다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0: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만한도?
1: 그래.
0: 조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네. 나도 초자리에 매사 다 후려 가리고 확 밟아놓고.
2: 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오빠 난 거 때려놓고 사랑비 대들 잘 그래.
3: 내 올빠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어떻게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걀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네.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0: 천장!
3: 에, 천아. 어제 입은 헐락헐락하며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0: 어여!
3: 어제?
0: 천장 못하지 좋은 거 샀다.
3: 그런데나?
0: 내 마당 한번 바꿀까?
3: 에이, 천아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 갈긴다며?
0: 아이 개새끼!
3: 무슨 일 하니?
0: 아이 개새끼!
3: 개새끼 어째?
0: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야
3: 어서.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어. 야?
1: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육식하는 집안이잖아 가지고야.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3: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냐. 그래서 나는 발로 콱 돕는다고 해서
2: 와이 에?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3: 바보 해준다고? 야 이게 아신채였다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0: 어째 천자 어째
3: 냄새.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0: 무슨 고기
3: 또 달그 잡아먹었지.
0: 아이고 무슨 달그?
3: 집 달그.
0: 아버지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1: 여보 당신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2: 아이 나 닭을 잡아먹었단 말 아예 했는데.
3: 설마 저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0: 몽땅
1: 잡아먹다. 그거는 생별 한 마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주 달걀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4: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3: 걔 저 닭은 뭐 보상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0: 아니
3: 저기 알이 어째? 야 저기 알이 어째?
0: 저기 알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추워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오면
3: 어 이동무 야 이동무네 집에선 수탉이 알이 났어요. 야,
1: 아니야. 우리 집은 옆대는 내려오면 수탉이 안 나는 집안이다.
3: 아, 그런가? 이야, 이게 야 귀한하다야. 아줌마, 아줌마, 이 집엔 수탉이 안 났어야.
2: 그렇겠지 뭐.
3: 야,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대. 야, 야. 닭 잡아서 좀 구경은 하지 뭐. 야, 가게. 이봐.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2: 100마리.
3: 네 마리 있는가?
2: 100마리. 100마리.
3: 100마리.
1: 아이. 좀 뭐요?
0: 100마리 없어.
1: 100마리 없어.
3: 없다고? 어째는데?
1: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야야
3: 잊어먹었다고?
1: 야야
3: 당신 이거 지금 장난지라. 야
1: 아이 장난을 못 장난이야.
3: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1: 아니 우리 당연히 아이 잡아먹었지.
3: 아이 이거

0: 대답은 못한다. 야.
1: 가능하다. 야, 이거. 정수 때께 제대로 말해.
0: 아니, 가능해.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1: 어찌라고. 이게 빈든 닭새끼에서 뭐가 더 작가에 질 거래. 야, 뭐예요, 뭐. 그게 뭐예요? 야.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러다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0: 잡아먹었어, 어째?
1: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소리. 야, 살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여,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아, 어째 이렇게 궁리 없이 사?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0: 아,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1: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임마.
0: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를 있어도 염치는 없어.
1: 야, 이거 싹싹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조여사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2: 천잘.
1: 어째 그래?
2: 조여사라는 게 뭐임도?
1: 조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회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2: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도?
1: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하오. 이거 간단히 말하면 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단 말이오. 알마나?
0: 그러면 뭐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1: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0: 그래. 아이 매일마다 이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이 뭐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서회 아닌가.
1: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0: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서회 들어간 게 어랍니다.
1: 야 이거 싹싹 걷어지 마라.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떻게 쇼캉서회야. 야, 쇼캉서회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양백마리 되고 양백마리 양천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회지. 얼마나? 에이구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령에도 당신을 달고 더 캐다 주자고 해도 이제 갭이 나서 못 깨다 주겠어.
0: 어제 또 나를 잡아먹다가
1: 그래 캐지 뭐. 이모,
0: 어쩌면 전혀 청각이 늙게 된 시집장 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닭새끼들이라 되고, 이거
2: 그것뿐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엉치를 뜯어먹고 짜빨간 거 엉치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 간에 사람 죽고 또 죽고 할까 사람 안 죽이 났다구만.
0: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려놓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찌 부다 잔치?
1: 야, 굴에서 싹 잡아먹어. 어? 그럼 팔로끼를 타사야지 임마.
0: 뭐 팔로끼로 찬다고?
1: 어떻게 무슨 팔로군
0: 지금도 있는가?
1: 에이 뭐 싹싹 해대체 이거 팔로군 무슨 팔로고요?
0: 그래
1: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오. 야이 자 정말
0: 무슨 무슨 팔 수 있는 길 찾 좋다.
1: 어째?
0: 좋다 이모. 무슨 닭을 무슨 다 키워놓으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덕 맡겨놓고 몇 번을 들이다 봤어.
1: 야, 그거는 내 이제니. 야, 내 촌자인데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만 딱 붙들고 있겠네. 야, 이게
0: 사실야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만 해서.
1: 아, 그거
0: 봐. 그때야 밤을 자고 나무 이제.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도덕질 마치지.
1: 무슨 게 도덕질?
0: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
1: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0: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 팔아먹었어.
1: 뭐, 팔았다고? 걔, 그 돈은 어째?
0: 닭고기 세나가 돼지고기 싸먹었지.
1: 야. 그러면 야, 살 아래 저 우마래 그 장갑은 애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0: 이그 장갑은에게 맛있을게.
1: 야, 맨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 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0: 전자
1: 어제
0: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어 여기
1: 어제 이런 거 여기 와서 어디를 가긴 와서 여기 와서
0: 전자
1: 어제
0: 여기

0: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요거 전자 한번 맛어봐.
1: 너 집에서 한 개라고?
2: 그래. 그렇지.
1: 난 맛을 것 같아.
2: 야, 어째 이래.
0: 한 맛을 보라.
1: 한 맛을 보라.
0: 야, 맛어봐.
1: 이게 냄새를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3: 맞아.
1: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2: 그렇지. 맛있지?
1: 맛있다 야. 자, 이봐 이거.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2: 야 했지.
1: 무슨 게 야?
2: 야 했지.
1: 야, 이게 진짜 네 한 개 맞니?
2: 그렇게 했지.
1: 야.
0: 닭고기야 좀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니까요.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야
2: 여러 가지를
0: 이렇게 비법을 만들까 하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온대.
2: 그 장가분이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준 겐다.
1: 정말요? 아이고
3: 어제
1: 내게 가만히 생각해 보이.
2: 예.
1: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먼저 졌구만. 야.
3: 그 무슨 말이야?
1: 이봐, 내 당신네를 달급 팔아주지 않았길래. 예.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2: 엄마.
1: 아이 그래서.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새로 나라 해줄 수 없니?
0: 어제.
1: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고기를 그 간판도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0: 야, 좋지. 좋지 뭐야.
1: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0: 어제.
3: 어제.
1: 아니 뭐 당신의 또 닭을 다 잡아먹은 거 맞지?
2: 아이고,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하는데 우리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뭐. 야,
1: 벌써.
2: 그래.
1: 당신의만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내니까 도와줄게. 야. 야.
0: 그러면 우리 처자마 딱 믿겠어.
1: 그래. 믿어라 믿어라.
2: 이야, 좋다야.
1: 야, 좋소. 아유, 어째 이래. 밖에 먹어지고. 아야.
4: 당자라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창우연마, 용석연마, 칠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 모두 다 이겨냅시다. 오늘 요청 한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용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실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 오늘,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봅니다.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여성클럽과 함께 시작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설레는 순간이 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꾸 연락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썼다가도 결국 다 지우고 뭐해? 두 글자만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간지러운 마음이 뭔지 그대로 풀어둔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래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기운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경희 작가님의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예, 넌 퇴직 노임을 꽤 많이 받으면서 왜 옷을 사지 않니? 난 퇴직 노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사는 것이다. 친구는 만날 입던 옷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나 보다. 내 옷차림을 두고 조언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뿐이 아니다. 너 돈을 그렇게 아껴 어디에 쓰자고 그러니?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한다. 입던 옷만 입으면 없어 보이잖아. 더 늙은 다음에 새 옷을 입어봤자 지금의 효과를 못 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차려입고 다녀라. 진심 어린 조언들이다. 오죽 옷을 사입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살겠는가. 나는 옷을 사는데 돈을 팍팍 쓰는 게 아직도 서툴다. 먹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옷을 사려면 이것저것 자꾸 따지게 된다. 내 나이에, 내 얼굴에, 내 몸매에 어울리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이다. 친구들은 어깨에 옷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옷이 별로 없는 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한바탕 하고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을 깨끗이 씻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혼옷 재활용 상자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매무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상대방에 대한 레이라는 말에 수긍하게 된다. 옷을 예쁘게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피부가 좋고 옷 잘 입는 여자를 흠모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녀들의 부지런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한다. 어쩌면 멋부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모임 장소에 갔는데 딱 친구가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넌 오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차림으로 왔니? 이런데 올 때에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나는 아침에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꾸미느라 무척 신경을 썼는데 친구의 눈에는 그 정성이 보여지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장소에 나갈 때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어색해졌다. 이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내가 여자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그리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에도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법을 모르고 남들이 정성 들여 가꾼다는 얼굴에도 팩 한 장 붙여본 적이 없다. 얼굴에 팩을 해야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루루이 들어왔으면서 말이다. 그러니 워낙 거무스름하고 탄력 없는 피부가 좋아질 리 없었다. 얼굴 색이 별로이니 옷의 색상을 고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인지 내 옷장에는 기본상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회색 아니면 검정색 옷이 많다. 어두운 피부에 거무칙칙한 옷을 걸치니 더욱 생기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었다. 나도 화려한 색상의 옷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쩐지 화려한 색상의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매무새를 하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곱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소박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곁에서 관심에 진심을 담아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라도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다.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결심을 내린 뒤로 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그저 지나친 적이 없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차림새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더윈에서 옷 잘 입는 법을 배워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따라 배웠다.

무더운 여름에는 양산 아니면 모자를 꼭 쓰고 외출했고 자외선 차단 크림도 꼬박꼬박 발랐으며 마스크도 잘 착용했다.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팩을 붙이려고 했다. 공을 들인 만큼 변화가 찾아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날 따라 화색을 띠니 어느 순간 자신감도 넘쳐났다. 그래서 더욱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마주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여유도 부리게 됐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여러 가지 옷들을 꺼내놓고 입어보면서 남편의 의견까지 모아 결정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더니 다들 나를 보고 얼굴색이 많이 하얘지고 스타일도 좋다고 칭찬했다. 60의 문턱에 서서도 이런 칭찬을 들으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났다. 속으로 살다 보니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구나. 그동안 얼굴에 옷차림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 오늘 정말 빛난다. 너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환한 것 같다. 수다쟁이 순이가 숨이 넘어가게 감탄을 했다. 나는 조금은 쑥스러웠으나 기분은 날아갈 때 좋았다. 멋쟁이 너희들과 어울리자니 쉽지 않다. 꾸미는데 게으르던 내가 너희들 덕분에 때보시를 하는 것 같다. 고맙다 다들. 너 이렇게 고왔니?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언영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도 알겠지만 평생 예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풍경인 거야. 그러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야. 내가 얼굴과 옷단장에 신경을 쓰고 다니니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기쁘고 즐겁잖아. 영희는 쌩글쌩글 웃으며 여자는 평생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야 하니 매무새의 정성을 쏟은 내가 보기 좋다고 극찬해 줬다. 칭찬에 후한 친구들 덕분에 그날의 모임은 여느 때보다도 즐거웠다. 모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나왔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한 꽃으로 머물고 싶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몰붓고 싶다. 나는 안팎이 일색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 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 송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는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처럼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외적미, 내적미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적미 하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아름다운 풍경이 돼주듯이 우리 서로서로가 아름답게 꾸미면 보는 이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단정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흥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특히 또 여성분들이 외모를 예쁘게 가꾸면 기분도 좋아져서 집안의 분위기가 더 화사하게 또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소님께서 김경희 작가님의 글을 보고 듣고 수많은 여성 꽃들이 예쁜 꽃들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진중해지는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는 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마음껏 피워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예뻐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여자는 언제든 예쁘게 가꿔야 합니다. 패션은 자신감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돈은 자신에게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기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꼭 사서 예쁘게 입어주는 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집안도 깔끔하게 꾸려나가는 게 저는 대찬성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돈은 네, 벌어서 써야 또 자신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도 또 즐거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자신감이 붙어서 더 행복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소망해 보면서 네 오늘 여성클럽에 박현준 맘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문희옥 가수의 꽃놀이, 홍자 가수의 꽃놀이 가요. 네, 두 곡 연속 듣고 왔는데요. 덕분에 행복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행복이 멀리 있는 큰 무언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한 일이 생겨야 또 큰 성과를 이뤄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소소한 곳에 숨어 있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또 창밖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맛있게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게 바로 행복의 조각들이겠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벼운 또 진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요.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내게 맞는 책입니다. 내게 맞는 책을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책 속에서 얻는 에너지는 아마도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도 고도의 훈련이죠. 책 한 권을 잘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더불어 책 속의 글들로 치유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네, 책 속의 글들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게 다가와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책으로 독서의 매력에 빠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비례화님의 수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요즘은 정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주변이 새롭게 변한다.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새롭게 장식하고 그 때문에 출행의 불편을 느낄 때가 많기는 하지만 괜찮다. 건설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 멘탈 붕괴를 겪었다. 아니, 아침까지 흐느적거리며 멋스럽게 늘어졌던 우리 동네 가로수들이 퇴근할 때 보니 중동이 몽텅 잘려나간 것이 아닌가. 지난 세기 90년대에 심어놓은 애송이 가로수들은 20년 세월을 거쳐 어느새 아름드리로 자라나 우리 동네만의 독특한

성경을 이뤘다. 길량현에서 로면적으로 향해 희우듬하게 자란 가로수들은 무성해지며 터널 같은 모양새를 이뤘고, 여름이 되면 나가운 햇볕을 막아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었다. 무성한 잎 사이를 뚫고 내리비치는 햇빛은 바람결에 흔들거리는 잎과 더불어 길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춤을 췄다. 그래서 진로구로 뒤덮인 터널 같은 그 길을 지날 때면 늘 기분이 정화되곤 했다.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참나무 길이나 일본 기다큐시우의 기와치 후지에는 비하지던 못해도 오래된 것이라곤 거의 보기 힘든 요즘에는 그나마 콘크리트 도심 속 정말 보기 드문 녹색 지대였는데 하루 밤새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다니. 강풍이 불거나 큰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잘랐다는 해명을 듣고서야 입을 꼭 다물긴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로수로 적합한 앙바트만 나무를 심을 것이지. 이외에도 아름다움이나 디자인, 오래된 전통이나 무드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기본 기능에만 집중한 일들이 비일비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번역가 림소화의 수필 이방인에는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동생이 뜨락 한켠에 붉은 벽돌에 모승하게 피어난 이끼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나팔꽃에 제초제를 뿌려놓았길래 그 영문을 물었더니 먹지도 못하는 이끼와 나팔꽃을 해선 뭘 하겠는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끼와 나팔꽃의 아름다움을 깨쳐주기 위해 그는 책장까지 번져가며 한 시간가량 흥분에 차 연설을 했지만 며칠 뒤 동생은 끝내 삽으로 누렇게 죽어버린 이끼와 나팔꽃을 쳐내버렸다. 말문이 막혀버린 김소화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리 하고 장탄식을 했다는 이야기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말과 반대로 짐하면 된다라는 식이다.

몇 년 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일행 중 어떤 사람이 어디를 구경하든 적하면 고향의 관광지와 비교하면서 고향의 것은 건물이 얼마나 큰데 여긴 너무 작다. 고향의 건물들은 일매지게 한 줄로 서 있는데 여긴 들쑥날쑥하다는 둥. 구서 스케일만 비교하기에 흥이 싹 깨져버렸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결여됐어요 하고 그의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일깨워주고 싶은 충동까지 일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일찍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름다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봄에 땅을 뚫고 나온 민들레도, 나뭇가지에 앉아 우짖는 수수한 참새도, 무심코 흘러가는 구름도,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투박한 쪽글상도, 잔잔히 살펴보면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생활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우리는 기본 기능에 만족하던 때로부터 점차 질과 디자인을 따지게 됐다. 앞으로는 디자인이 미래 가치라고 한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안목이 없다고 해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 테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더 질높고 정교한 삶을 누린다는 점은 확실하다. 어떤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풍경, 세련된 디자인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되게 비슷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은 옷을 하얗게 빨아입었고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보는 정취를 누리곤 했다. 요즘 세상은 문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맹이 무섭다. 어떤 사물에 대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기본 기능만 제대로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미맹으로 연락하게 한다고 한다. 사물의 가치는 고유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설사 기본 기능을 상실했다 쳐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거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거나 혹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어떤 아우라를 뿜고 있다면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안목을 타고난 사람은 마음속에 세 번째 눈이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리련아님의 글 같은 값이면 다홍심하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려나님의 수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슬러 올라가서 일찍 중국의 미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전파되고 추구됐다. 동양 나라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서양에서도 한때는 중국식 가구를 선호했다. 피카소는 일찍 재백석의 수목화를 모사하면서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화가가 아니라 서화가가 됐을 거라고 한탄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솔직히 우리는 갤러리를 참관해도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아서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우리는 작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주장이 확실한 패션보다는 요즘 뭐가 유행한다 싶으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틀림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목은 애초에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목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적어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술 소양, 정서 함양, 감수성과 창의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해야 한다. 안목은 키울 수 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처음에는 몸이 건조하고 따분해서 그만둘 생각을 하다가 어쩌구려 34년을 일한 뒤에는 서서히 살아난 자신의 안목을 두고 책까지 써낸 사례가 있다. 그는 책에서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찾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 밑쪽 안목은 감식 안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미학과 장세영은 일직 인생에는 네 가지 경지가 있다. 욕구의 경지, 지식력의 경지, 도덕적 경지, 심미의 경지. 그중 가장 높은 것이 심미의 경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심미 능력이 없다면 생활은 따분하고 메마를 것이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향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다. 그것은 절대 돈으로 두고 사는 사치스러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찌어찌하여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미적 감각의 교류로 인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다거나 채통을 잃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 미욕 덕욕 교육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아직 남경의 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륙조 운물예터가 지워지고 거기에 서양 조각상을 세워서 의론이 분분했던 적이 있다. 일반 사람이 미맹이라면 그냥 예술을 모른다는 데서 거치겠지만 어떤 결책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맹이라면 예술을 말살할 수도 있으니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움을 말살하는 폭행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미맹 퇴치 사업이 하루빨리 진척되기를 바랄 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약은 약사에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한 입안에서 열 달을 함께 살았던 못토개가 없어졌다. 기나긴 구강 시력 끝에 입천장과 잇몸에 박았던 못이 사명을 완성했다. 구강벽을 긁을 때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언제 빼버리나 일각이 3초였는데 후에 적응을 하고 나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존해왔다. 연약한 피부에 뛰어난 적응력을 놀랍게 확인했다. 못을 박을 때 마취를 했으니 뺄 때도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별 동정 없이 제거했다. 혀로 핥으면 뾰족한 것이 다이며 계속 존재감을 과시했었는데 정작 없어지고 나니 약간 이상하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더니 그 사이에 함께했던 새로운 구강 식구도 밉든 곱든 계속 같이 가는 줄로 착각했었나 보다. 이제 못을 뽑으면 그 자리는 언제 메워지며 통증은 언제까지 가나 궁금하기도 했었다.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니었다. 노련한 간호사들은 주사를 넣을 때 환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손가락으로 찌르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완성한다. 그런 상황이었다. 프로는 프로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치과 의사들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도 웬만하면 이를 뽑지 말라고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교정에 들어가다 보니 기나긴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됐다. 아예 뽑아버리고 한 번에 씨름 놓았을 걸 그랬다고 약간 후회도 했었지만 한 달 두 달 넘겼더니 생생한 치아 하나를 통째로 보존했다. 노력과 견뎌온 시간은 헛됨이 없이 성실하게 주인한테 보답했다. 하루 세 때를 먹는 필수 경로인 구강의 치료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신경 쓰이는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이른 시간으로 예약을 잡는다. 전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에 양치를 한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면 그래도 다소 시름이 놓인다. 치과 의자에 누워서 입을 벌리는 순간 입안에 뭐가 있을까봐 밤마다 걱정이다. 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사가 말은 하지 않지만 환자 또한 의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라는 게 있다. 구강 치료는 인내력의 연속이었다. 보름씩 휴가를 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아니거니와 하루 8시간을 지속해서 속도를 내는 치료도 아니다. 어떤 주기는 석 달을 걸려야 한다. 석 달 동안 음식은 어떻게 씹어 먹냐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게 왜 어릴 때부터 구강 청결과 보호를 잘 하지 이제야 와서 이 고생을 하냐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든다.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더니 어떻게 오물거리든 간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었다. 참고로 쉽지 않고도 넘길 수 있는 맥주가 전례 없이 고마운 시기였다. 아무래도 치과다 보니 젊은이들보다는 중노년이 많이 찾는다. 자식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오는 노인분들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식 역할까지 겸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의 예약도 의사가 다 가르쳐줘야 하고 번호표를 뽑고 나중에 결제를 할 때도 간호사가 거들어야 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언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또 옆 사람이 보기에는 친절하지 못한 것 같은 오해도 낳는다. 환자야 몇 번만 오면 되고 언젠가는 치료가 끝나겠지만 병원은 1년 365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니 의술도 의술이거니와 여러 경우를 인내해야 하는 마음의 수련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적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상사를 찾아 신고한다며 권익을 주장하는 환자도 만난다. 걸핏하면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환자한테 불친절한 의사나 간호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판단의 기준은 환자의 나름이다. 원래 신고라는 게 병원뿐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든 시끄러운 일이다. 나중에 모고로 밝혀지더라도 영 개운하지 못한 게 소송이다. 급하면 누르는 게 120이고 찾는 게 병원이면서도 의환 모순은 그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의 병이 급하고 본인의 아픔이 최고의 고통이다. 의사로서는 수많은 환자를 접촉하면서 냉철한 판단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이지만
환자 혹은 가족으로서는 그게 차가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의사가 환자보다 더 놀라고 갈팡질팡하면 그게 더 문제인데도 말이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만 커간다.

네, 구슬임님이 방송으로 보내드린 약은 약사에게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듀오가 있다면 뭘까요? 세계적인 자기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 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 치유되려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고 그 병을 애워싸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차 병을 앓을 것이 분명해요.

네, 병을 다시 얻는 이유는 많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병의 부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 정신적, 정서적 치유를 제대로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 물질적 차원의 국한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지고 훼손된 신체적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속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어루만지며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뉴스입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할빈태평국제공항의 알아본 데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공항은 연인원 29만 9,500명 승객을 운송했으며 2045회 항공편의 취항을 보장했습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은 친지 방문과 여행 출행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장거리 출행 수요가 높았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출행 절정을 이루었으며 5월 1일 여객 유동량은 연인원 6만 7천 명으로 연휴 기간 가장 높은 출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기로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성도 등 국내 주요 도시와 더불어 곤명, 함흥, 서안 등 관광 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연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결과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련합검사 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려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체 설계 및 건조한 국내 최초의 18만 립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인 조지타운호가 성공적으로 인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조 완료된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으로 우리나라가 대형 청정에너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할빈공정대학은 본 프로젝트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이 대국중기의 원활한 건조 및 인도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본 선박은 전장 298.8m, 선폭 48m로 이중결료 저속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저기화율 및 고친환경 성능 등의 우수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전용 선박으로 설계 및 건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조선업계 왕관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할빈세관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범구 할빈분구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54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95%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할빈분구 내 92개 수출입 실적 기업 중 81개 기업이 민영기업으로 88%를 차지하며 민영기업이 룡강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꾸준히 활력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 무원시에서 연어치어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빈강공원의 방류 현장에서 인공 번식된 40만 마리의 연어치어가 특수 제작된 슬라이드를 따라 흑룡강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생명의 려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5월은 흑룡강의 수온이 올라 연어 방류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올해까지 무원시의 치어 방류 사업은 37년째 이어져 왔으며 방류된 치어는 누적 4,400만 마리에 달합니다. 며칠 전 동강시에서도 흑룡강에 40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이로써 중로 국경 수역의 어업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률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29번째 시간입니다. 왕혜양네 집. 목책을 무릎에 놓은 아비가 전화기를 붙들고 형제들한테 전화로 이것저것 포치하며 강덕복의 생신 준비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1: 먹는 건 안 돼요. 먹을 건 안 받아요. 먹는 물건은 의미가 없어요. 네, 됐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만해요.
2: 아, 남한테만 선물 하라 하지 말고 자기는 선물 준비했어?
1: 물론 준비했죠.
2: 무슨 점을 준비했는데?
1: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내놓으면 깜짝 놀랄걸요.
2: 내가 믿지. 내 색신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1: 그래요. 오빠 색신 특수 재료로 만들었어요.
2: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네 식구들 정말 재미있어. 그 집안 일들을 누군가 소설로 쓰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1: 시간 있으면 오빠가 써요. 아니 왜 전화 안 받지?
2: 봐봐, 자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돌이 되려면 하늘과 땅 차이인 부부가 안 맞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지?
1: 응.
2: 어? 아, 근데 두 분은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행복해. 그 두 분은 평생 살면서 평생 정년 나갔어. 아, 두 분은 대방에게 다가가려 했었고 서로한테 다가갔지. 근데 곧 승리정으로 합류하려 할 때 두 분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 근데 계속 밀고 나갔지. 이렇게 되면 어머님은 아버님이 걸어온 향촌 흙길을 걸어갔고, 아, 순박한 농촌으로 걸어갔어. 봐봐, 어머님은 지금 얼마나 소박해. 옛날 자본가 아가씨 모습을 전에 찾아볼 수도 없어. 아, 그런데 아버님을 다시봐. 지금은 잠 옷 입고 중절 못 쓰고 대홍포차 마셔.
1: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런 결과를 가져왔죠?
2: 무의식 간에 서로 감화된 거야. 두 분은 서로 대방을 개소하려고 노력했고 또 서로 개소되지 않으려고 냈었어. 결과는 어땠어? 잘 생각해봐 어떤 결과일지.
1: 말해요.
2: 개소시키려다 지쳐서 여기 바뀌운 거야.
1: 아니 그럼 두 분이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서 스쳐 지나실까요?
2: 그건 잘 모르겠어.
1: 어머니 너무 재수없어요. 지금 농촌 사람들 봐요. 길을 쓰고 도시로 들어오는데 어머님 되려 시대 흐름을 거슬러 농촌으로 갔어요.
2: 어머님 대신에 억울해할 것 없어. 어머님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 아니 웃긴 왜 웃어?
1: 아니 여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청했거든요. 어머니는 근면하고 겁 많고 원망을 두려워한대요. 제일 과분한 건 아름답지만 착하지 않대요.
2: 두 분은 정말 멋지셔. 마치 옛사람들이 시에 쓴 것처럼 그대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대가 있고 그대가 나 되고 내가 그대로 되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 부부들의 본보기야. 안 그래?
0: 만도 주머니를 손에 든 강덕복이 집으로 향하는데 아비가 뒤따라오며 묻는다.
1: 수장 동지, 또 밥 사러 가요? 집에서 해먹으면 안 돼요?
3: 이게 다 내 탓이야. 앞당겨 여든 생신을 세자고 한 덕에 나만 매일 식당 밥을 먹게 됐어. 그뿐이냐? 자기절로 사와야 한다.
1: 러동지, 분투하려면 희생을 해야죠. 선물을 바라면서 고생은 싫고.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어요?
3: 스웨터 털실바지가 큰 선물이냐?
1: 한코 한코 정성으로 선수 뜬 건데 무슨 버석인들 비기겠어요. 벅에 겨워서 투정하시네요. 빨리 가세요. 다 씻겠어요. 갈게요.
0: 강덕복의 생일 선물을 위해 안거리 몇 날 며칠 뜨개질을 다그치고 있다. 집에 들어선 강덕복이 말한다.
3: 안 먹소.
4: 먼저 드세요. 이것만 뜨고 먹을게요.
3: 안 먹으면 식소.
5: 식으면 데워 먹죠.
3: 아휴, 정말 공예나 짓을 하고 있네. 귀찮지도 않소.
0: 짐승마저 잊어가며 뜨개질을 이어가던 안걸은 밤이 깊어지도록 손에서 실을 놓을 줄 모른다. 잘 준비를 마친 강덕복이 그때까지 뜨개를 뜨고 있는 안걸에게 다가온다.
3: 아직도 안 자?
5: 먼저 쉬세요. 한쪽 발 다 뜨고 잘게요.
3: 원하지 않으면 계속 떠.
0: 안걸이 피곤한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뜨개질을 계속하고 강덕복은 2층 침실로 올라가 먼저 잠자리에 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되어 얼결에 손으로 옆자리를 만지던 강덕복이 비어있는 안걸의 자리를 의식하고 깨어나 탁상 등을 켠다.
3: 정말 극성이야.
0: 1층으로 내려온 강덕복이 소파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안걸을 흔들어 깨운다.
3: 아이고, 개나 개나 왜 여기서 자?
0: 바닥에 떨어진 실뭉치를 주워들며 다시 안걸을 살피던 강덕복이
3: 너지
0: 심상찮은 기운을 눈치채며 불안한 목소리로 안걸을 부른다.
3: 너지
0: 강덕복이 안걸을 일으켜 앉혀보지만 안걸은 의식을 잃은 채 한쪽으로 다시 몸이 기울어진다.
3: 너지 왜 이러?

마비와 왕혜양 그리고 위민인의 부부가 구급차로 안거릴 병원에 호송한다. 한밤의 병원 복도. 의사가 나

0: 목이 바쁘게 밖에 대기하고 있던 아비가 다가가며 묻는다.
1: 아, 그 단체 어때요?
2: 환자는 주마마카강 출혈인데 지금은 호전됐어요. 그런데 아직 혼미 상태예요.
3: 덩지.
0: 복도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강덕복이 묻는다.
3: 그럼 언제 깨어납니까?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의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속이 덜컥 내려앉은 강덕복이 손자리에서 휘청거린다.
1: 아니.
0: 위민의 아내가 제꼭 달려와 부축하는데 아비는 뒤늦게 아버지를 부축하는 위민이를 탓한다.
1: 아유, 위민아, 어떻게 부축한 거야?
4: 방금 아버지를 못 봤어.
1: 어떻게 된 거야?
4: 돼서 그만해.
5: 내 보기엔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야. 전하, 먼저 아버님 모시고 가서 쉬어. 나하고 아비가 지키고 있다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릴게.
6: 네.
3: 안 간다. 네 엄마가 깨날 때까지 나 아무 데도 안 가.
1: 집에 가세요. 아버지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쩌겠어요.
3: 안 간다. 상관 말아, 안 가. 네 엄마한테 일이 생기면 난 어떡하니?
0: 입귀를 실룩거리며 겨우 말을 잇던 강덕복이 참지 못하고 흐느낀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아비가 강덕복의 곁에 다가앉으며 등을 다독여 위로한다.
1: 아버지. 아버지.
0: 호흡기를 꽂은 안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 그 곁에 강덕복과 덕화 그리고 안걸이 무거운 표정으로 둘러앉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밥을 사든 위민인의 부부가 병실에 들어선다.
7: 어머.
1: 식사했어요?
7: 아버지, 식사해요.

멍한 표정으로 앉아 밥수를 뜨는 둥마는 둥하는 강덕복의 눈이 초점을 잃고 흐려져 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진 강덕복의 모습이 유난히 작고 여리게 느껴진 아비가 저도 몰래 눈물에 훔친다.

0: 단거리 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받은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온다. 아비가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위동인의 부부를 마중한다.
1: 어머니 어때?
2: 그저 그래. 여전히 의식 없어.
3: 세면면 지장 없대요?
2: 의사는 다 온종적인 심리.
1: 아버지 괜찮고?
2: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병원에만 계셔. 돌아가라면 우시고 애들처럼. 큰아빠는 어구에 도착해. 안영이 섬에 갇혀서 속만 타고 있고.
1: 병원부터 갑사.
2: 응.

0: 파도가 졸려미는 섬마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안영이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 속탄 한숨만 내쉰다. 한편 병원 병실. 아비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선다.
1: 식사요.
0: 아비의 말에 강덕복이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책상 앞을 마주앉는다. 만두 하나를 집어들고 잔지를 집는 둥 마는 둥 하는 강덕복의 모습을 가슴 아픈 듯 바라보던 아비가 안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위동이를 불러 복도로 나간다.
1: 아빠, 나와봐.

0: 오빠, 아버지 몸에서 냄새나.
1: 나도 맡았는데 환자고 안 가신대. 안 가신다는데 어떡해.
0: 내일 아버지 생신이야. 온몸에서 냄새 풍기게 할 순 없잖아.
1: 어떻게 하면 되겠어?
0: 위민이하고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하러 가. 나하고 한잔 푹 쉬시면 좋을 건데.
1: 그럼 당연히 좋지. 그런데 아버진 싫다고 할 거야. 방금 위민이 돌아가 쉬라고 했다가 한바탕 욕먹었어.
0: 내가 또 말해볼게.
2: 혼자서 마른 만두를 씹고 있던 강덕복이 사리가 들어 기침을 한다. 아비가 급히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다.
0: 아버지, 아버지, 천천히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네?
3: 어, 그래.
0: 아버지, 반찬 많이 드세요. 네?
2: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들으며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는 강덕복의 모습이 아비가 쏟아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킨다.
3: 아비야, 네 엄마가 못 깨면 난 어떡하지?
0: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 꼭 깨요.
2: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비의 말을 듣던 강덕복이 만두를 쥐고 껍질을 벗긴다. 아비가 눈물을 참으며 일부러 우스개를 걷는다.
0: 껍질 벗겨 드세요. 어머니 나쁜 습관 아버지가 다 배웠어요.
3: 이전에 네 엄마가 만두가 땅에 떨어지니까 껍질을 벗겨 먹길래 내가 자상계급 사상이라고 혼냈지.
0: 아버지가 이러시는 건 자상계급 사상 아니고요.
3: 이건 자상계급 사상이 아니야. 네 엄마가 빨리 깨났으면 해서 이렇게 번딴 거야.
0: 아버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꼭 깨날 거예요. 절대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3: 안다. 우리 알아, 알아, 알아. 내 엄마가 그러지 않을 거란가 안다.
0: 아버지, 내일 아버지 생신이에요.
3: 어? 그래?
0: 네.
3: 깜빡했네.
0: 그런데 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주인공이 냄새 풍기면 어떡해요?
3: 날 돌아가라고 그러지. 나 안 간다.
0: 아니에요. 오빠하고 함께 목욕하세요. 씻고 다시 오세요. 되죠?
3: 나 안 씻어. 어디도 안 간다. 여기 있을 거다. 엄마가 깨날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가.
0: 네네. 우리 아무데도 가지 말아요. 네? 안 가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되죠? 자, 아버지 드세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반찬 많이 드세요. 네?
2: 아비가 아이 달래듯 강덕복의 등을 다독여주며 만두를 쥐어준다. 강덕복이 껍질을 바른 만두를 쥐고 한 입 작게 떼어 먹는다. 깊어가는 밤. 안걸의 곁 침대에 누운 강덕복이 혼곤히 잠에 든다. 어릴 땐 산처럼 든든하고 큰 품이었지만 세월의 세례 앞에서 어느새 왜소하고 가냘프게 작아진 아버지의 잔등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아비가 안걸의 침대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앉는다.
0: 엄마, 빨리 깨어나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깨나세요.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1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붉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 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향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산파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시 스캔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병,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아여 부모님께 결혼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어디 가나 닭이 좀 같이 튀려 하겠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 하다.
3: 아유
2: 어디 갔다 왔어도.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어.
2: 아버지 그 닭을 어떻게 붙잡았어도.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2: 어때?
3: 야 이제 닭도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었지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막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앞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

0: 이 옳다 이 먹자
1: 여기다 거기다 넣자 이따 걸로 떨어지겠다 이따 걸로
2: 망쳐라 망쳐라
1: 아이 오마 오마는 어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불러
2: 꼬마 그려줘 쟤 그려줘 또 달고 잡아 잘했다 깡철아 그거 조금 저쪽 걸로 가져가서 뒤로 와야 되니
1: 어째?
2: 냄새 난다
1: 아, 이제 또 잡다가 좀 먹다 마서 나면 지금 마저 잡아먹자고 가자
2: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깡철아
1: 예?
2: 아직 멀어 빨리 오나 빨리
1: 야야야
2: 그래 달고는 어쩌니
3: 이번에는요?
2: 어
3: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다 이거 뭐요?
2: 감주를 내가 가지고 왔다
1: 오늘 안 먹어도
2: 야 야 이게 맛있다고 나시더라
1: 자자 오라
2: 조금
1: 아이 뭐 혼자 먹으면
2: 오야
1: 깔려 목구멍 짱하게 커서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동사문 온 동사문 좀 야 감주를 먹게 됐다
2: 좋다야 좋다
1: 아야 나도 저기 저 뭐야 저 피주 따스상자에다 빼주 한 상자 아껴 가져왔대 저 허덕 안에 이어놨대
4: 그럼 너도 또 위상치기 해
2: 금년에는 회사에 또 위상치기를 한다 야
1: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2: 먹을 소리나 할까 이리었지 털털하니.
1: 근데 아버지
4: 어째
1: 우리 저 달걀은 어떻게 해 먹을까?
2: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 먹자.
1: 응?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오라게 해 먹어 보자.
3: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 볼까?
1: 어떻게?
2: 어떻게
1: 하는가 보지? 여기 이 닭고기다가 꼬치장 태풀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 빨간 꼬치를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 넣고 어차 그다음에 아버지 저동이 기다마 그 대파 두 대를 착착착착 쏘라 여기다 창 입에 넣고 그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한 시래기를 있자 고데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의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꼬치가루를 탁 영무야
2: 이처럼 맛있겠다
1: 야 닭고기보다 야 네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3: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이 좋더란데
2: 어째
1: 어째
3: 아유 우리 저 천사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는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1: 아, 뭐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 먹자는 게다.
2: 어, 그래.
3: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2: 어.
3: 우리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1: 뭐라고 수술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2: 그렇게 말하면 아니지. 나 도둑질을 맞췄다고 하면 아니 될까?
3: 예, 그렇게 말해 곧이 들을까?
2: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1: 근데 너무 개새끼 할머니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2: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1: 아니 그러면 돼지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2: 점점 말하는 게
3: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 맞다
3: 좀 무상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2: 그렇지
1: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넣고 먹자는 게다
3: 그래야지
1: 야야 닭을 잡자
3: 아니 잠깐만
1: 안돼
3: 우리 저 달근은 단단히 멋있게 총결 짓고 나께 저 닭구이 한금 맛을 보는 게 어떠세요?
2: 그래다 빨리 가져
3: 내가 가져올게요 아, 이게 너무 크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 따.
2: 나도 깜짝.
3: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0: 좋다.
1: 자, 간대.
0: 간대 하세요. 어, 저 입에서 살살살 녹는다.
1: 아따뜻다. 야, 못할 일이 없다. 정말 똑똑하다 이게. 야.
0: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말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말 못 볼 수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총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1: 야, 그때 그, 지금 총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이 그런 닭새끼처럼
2: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1: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0: 그렇겠구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다 대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뱀뱀치야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1: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네?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랬지. 네. 마시 아무튼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커서 죽이면 내 그대 이거 오른 도저히 답세가지고 윤석이가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을까 바라니.
3: 예,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남도.
1: 그래 그래.
3: 좋아하시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네. 나도 초자리에 매사 탁 후려 가리고 확 밟아놓고.
0: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오빠 나가 때려놓고 사람 비대들 잘그나 잘되지.
4: 내 올빤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가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걀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1: 천자.
4: 에, 천아, 천아.
0: 터터터.
4: 됐어. 어제, 어제 이분은 헐락헐락하며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1: 어여.
4: 어제
1: 천장 모자지 좋은 거 샀다.
4: 그런데나.
1: 내 모자 한번 바꿀까?
4: 예, 천아래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 갈긴다며.
3: 아이 개새끼.
4: 무슨 일 하니?
3: 아이 그 개새끼.
4: 개새끼 어째?
3: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1: 야. 어서.
4: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어? 야?
1: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한 집안이잖아 가지고 야. 그 개새끼 먹어도 면사이라 한다.
4: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 야. 그래서 나는 발로 확 뽑는다고 해서.
0: 아이, 정말 바보 해준다지, 천자리. 그랬지?
4: 뭐, 다 바보 해준다고? 응. 야, 이게 아심채였다, 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인가?
3: 어째, 천자, 어째,
4: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3: 무슨 고기, 고기.
4: 또 달그 잡아먹었지.
3: 아이고, 무슨 달그?
4: 집 달그.
3: 아,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1: 여보 당신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0: 아, 나 닭을 잡아먹었단 말 아예 했는데.
4: 설마 그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야?
1: 몽땅 잡아먹다. 그거는 생명한 마리 소리 하고 있는 거. 저기 아주 닭이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0: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4: 걔 저 닭은 뭐 보사고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3: 아이 저기 아리
4: 아리?
3: 아리
4: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3: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오면
4: 어이 이놈아. 야 이 동문의 집에선 숱하게 알아놨어요. 야?
1: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역대는 내려오면 숱하게 알아낸 집안이다.
4: 아, 그런가? 이야, 이게야, 귀한하다, 야. 아줌마, 에헤, 아줌마. 이 집엔 숱하게 알아놨어야?
0: 그렇겠지 뭐.
4: 야야, 아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겠다. 야?
1: 뭐,
4: 어이, 야. 닭장 가서 좀 닭국경 하지 뭐. 야, 가게. 이모,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0: 100마리, 100마리.
4: 네 마리 있는가?
0: 100마리. 100마리.
4: 100마리?
1: 아이, 전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4: 없다고? 어쨌는데?
1: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야야.
4: 잊어먹었다고?
1: 야야.
4: 당신 이거 지금 장난질 하오? 야?
1: 아이, 장난을 못 장난이야.
4: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1: 아니, 우리 당이 아이가 못 먹었지.
4: 아이, 뭐?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일 달걀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 게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
0: 아이, 그 소문이 났습니까?
4: 소문이 나나 뭐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나서 야단. 너 알긴 아는 것 같지. 야, 이거로.
3: 어째?
4: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3: 응.
4: 어?
3: 응.
4: 달걀 잡아먹어, 아이 먹어.
3: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었지.
4: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응. 아, 이거 뭐?
1: 아니야.
4: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야?
1: 아니, 뭐?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4: 무슨 게?
1: 아이 잡아먹었다, 야.
4: 가능하다, 야. 이모. 좀 주택게 제대로 말해.
1: 아니,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네. 내 아이.
4: 아이 어찌라고 이게 빈둔 닭새끼처럼 뭐가 더 착발 질거려. 야 뭐예요 뭐 그게 뭐예요.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래도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1: 자자자 잡아먹었어 어째.
4: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서리. 야 잘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예요.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 지금날 아 어째 이렇게 국리 없이 사.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1: 아,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4: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임마.
1: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가 있어도 염치는 없어.
4: 야 이거 싹싹 대대체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초여사회라 들어간다 말이오. 얼마나 이게?
0: 촌잘!
4: 어째 그래?
0: 초여사라는 게 뭐임두?
4: 초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회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0: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두?
4: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하오. 이거 갖다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다 말이오. 얼마나?
3: 그러면 무슨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4: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3: 그래? 아이 매일마다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뭐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서회 아닌가?
4: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3: 이게 야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서회 들어간 게 어렵니다.
4: 야야야 이거 싹싹 걷어쳐라.
3: 예? 어쩌?
4: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떻게 쇼캉서회야? 야 쇼캉서회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200마리 되고 200마리 2000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의지 얼마나

0: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간에 사람 주고 또 주고 할까 사람 악수기 났더구만.
1: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려놓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디 부다산지.
2: 야야야 굴에서 싹 잡아먹어.
1: 왜?
2: 어? 그럼 팔로끼를 다 사야지 임마.
1: 뭐 팔로끼로 찬다고?
2: 어디서 무슨 팔로끼?
1: 지금도 있는가?
2: 에이 뭐 싹싹해 대체 이거 팔로끼는 무슨 팔로끼요?
1: 그래 그래.
2: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라 말이오. 야이. 자 정말.
1: 아유야. 무슨 뭐 무슨 팔 수 있는 길을 찾. 좋다.
2: 어째?
1: 좋다 이보 무슨 다리를 무슨 다 키워 너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2: 어.
1: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맥여놓고 몇 번을 들이다 봤어.
2: 야야야야 그건 내 있잖니.
1: 응.
2: 야 내 손자인 내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만 딱 붙들고 있겠니. 야이
1: 사실이야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2: 아 그거 봐.
1: 그때야 밤을 자고 나무 있지.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도덕질 마치지.
2: 무슨 도덕질?
1: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0: 그래,
1: 낯설 같은데.
2: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1: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도 팔아먹었어.
2: 뭐, 팔았다고? 응. 어. 그 돈은 어째?
1: 닭고기, 새날과 돼지고기 싸먹었지.
2: 야. 그러면 야, 차라리 저 우마래 그 장가분애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1: 전자 그 장가분에게 맛있을게.
2: 야야야, 맨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 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1: 전자
2: 어제
1: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어 여기
2: 어제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어. 요거 전자 한번 맛어봐.
2: 너 집에서 한 개라고?
0: 그래. 그렇지.
2: 난 맛을 것 같아.
0: 야, 어째 이래.
2: 한번 맛어보래.
1: 한번 맛어보래.
2: 보자.
1: 야, 맛어봐.
2: 이게 냄새를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3: 맞아.
2: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0: 그렇지. 맛있지?
2: 맛있다, 야. 자, 이봐요.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0: 야, 했지.
2: 무슨 게 야?
0: 야, 했지.
2: 야, 이게 진짜 네 한 개 맞니?
0: 그렇게 했지.
2: 야.
1: 닭고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니까요.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야
0: 여러 가지를
1: 이런 비법을 만들까 하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온대.
0: 그 장가분의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 준 게인다.
2: 정말요?
1: 그렇지.
2: 아이고,
3: 어제
2: 내게 가만히 생각해 보이.
0: 예.
2: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먼저 졌구만. 야,
3: 어제 무슨 말이야?
2: 이봐, 내 당신네를 달그 팔아주지 않았길래,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0: 엄마,
2: 아이 그래서.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셀로 나를 해줄 수 없니?
1: 어제
2: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고기를 그 간판도 처음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1: 야, 야 좋지. 좋지 뭐야.
2: 아 그런데 어째 근심이 된다.
1: 어째?
3: 어째?
2: 아니 뭐 당신의 또 닭을 다 잡아먹은 거 맞지?
0: 아이고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하는데 우리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뭐. 야,
2: 벌써
0: 그래.
2: 당신의마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든 인거 도와줄게. 야. 야.
1: 그러면 우리 처자만 딱 믿겠어.
2: 그래, 믿어라, 믿어라.
0: 이야, 좋다야.
2: 이야, 좋소. 아유, 어째, 밖에 먹어지는.
1: 당절해.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창우의 엄마, 용석의 엄마, 7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 모두 다 이겨냅시다. 오늘 요청 한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용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실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서경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였으며 어부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도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경은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서경에게 고급 어패류를 맡기고 그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경이 고급 어패류를 반드시 생선 시장에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위해 서경은 특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급 어패류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경은 마을 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 생선 운반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의 고양이 토리였습니다. 토리는 서경과 함께 살아온 지 오래된 고양이로 서경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리가 고양이란 점이었습니다. 서경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토리에게 맡기며 토리가 집을 잘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서경은 고양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 서경은 고급 어패류를 안전하게 생선시장에 전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채 토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서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토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니 괜찮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은 그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믿음을 토리에게 전하고 이번 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토리는 고양이답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냄새가 나는 신선한 생선들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생선 한 마리를 훔쳐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의 고양이 토리는 생선에 대한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토리는 마을에 많은 생선을 조금씩 먹어버리고 서경이 맡긴 중요한 고급 어패류는 점차 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맡긴 고급 어패류가 이미 상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경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고양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인과의 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라며 서경의 실수를 비난했습니다. 서경은 깊이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직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고양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일을 맡길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고 입에 올리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일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고양이와 생선이라는 비교적 귀여운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속담이 주는 주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중요한 임무나 책임을 맡길 때 그 일을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서경은 고양이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서경이 맡긴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경험,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경은 고양이를 믿었지만 고양이가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그 믿음이 너무도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오류였습니다. 실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와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만을 담지 않으며 그 사람이 맡은 일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과신이나 오만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서경은 고양이가 집에서 일을 잘 함으로 큰 일도 잘 처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의 능력과 책임감을 과대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 결과 중요한 일을 실패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과신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맡긴 일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과신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속담은 또한 리더십과 판단력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리더는 일을 맡기기 전에 상대방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경은 토리가 자신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 생선을 맡겼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리더로서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성격과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신뢰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서경의 실수는 그의 무리한 믿음과 과신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속담을 통해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몸 안에도 이미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힘은 항상 같은 크기로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과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첫걸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기보다는 이미 몸 안에 존재하는 회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은 본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자극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조정과 회복을 시도합니다. 작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아물고 피로가 쌓인 뒤 휴식을 취하면 다시 기운을 되찾는 과정은 자연 치유력이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생활 방식이 이러한 회복 과정을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몸은 회복을 시도하다가도 중단되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 치유력은 점차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의 신회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피로감이나 통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강한 의지로 억지로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경청과 존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 치유력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긴장과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회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회복보다 대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 몸은 회복과 정비에 집중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연 치유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몸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몸을 협력자로 인식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대할 때 회복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적으로 간주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시각의 전환은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인식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기적 같은 힘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강화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쉬고 싶다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과도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며 몸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려는 태도는 모두 이 흐름을 지지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일수록 몸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치유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복은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때로는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몸을 다그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치유력은 속도보다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은 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이미 회복하려는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힘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연치유력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스스로 작동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의 생활 환경 속에서는 그 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에 회복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방해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몸이 오랜 시간 긴장에 놓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 모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복과 재생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경계와 방어에 사용되며 자연 치유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긴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여지를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만으로도 회복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도한 자극 역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소음, 화면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은 몸과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몸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정비할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조용한 상태에서 더욱 활발히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몸은 내부의 균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을 덜어내는 선택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 치유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몸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신호를 보내는데 점점 더 큰

습관을 들이는 것은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활 리듬의 혼란 역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잠자고 깨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사와 휴식의 흐름이 자주 깨지면 몸은 언제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보다는 적응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반대로 비교적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몸은 회복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자연 치유력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부담 또한 자연 치유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린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으로 남아 회복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회복 시스템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태도는 몸에게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인다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살피며 자극적인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회복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야만 생기는 힘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몸은 이미 회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일상적인 실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줄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이 스스로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별한 방법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조율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회복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깊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을 선택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주어질 때 몸은 진정한 회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여백 속에서 몸은 스스로를 정비하고 균형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쉼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휴식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호흡과 자세, 움직임에 대한 인식은 몸의 회복 반응을 부드럽게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숨이 얕고 급해질수록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반대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질수록 몸은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느끼고 움직임을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자기 몸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돕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몸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질 때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면 몸은 끊임없이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몸이 보내는 조절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면 우리는 보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뢰는 회복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자연 치유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상태 역시 몸의 회복 선택에 깊이 관여합니다.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끊임없이 비교하는 태도는 마음의 긴장을 남기고 이는 그대로 몸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몸에게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자연 치유력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드러운 시선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극적인 공간보다는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빛과 소리, 온도와 촉감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도 몸의 긴장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행위이자 회복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몸은 굳이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며 자연 치유력을 더 자유롭게 발휘하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회복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때 조급함이 앞서면 다시 몸을 다그치게 되고 회복의 흐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지금의 상태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 치유력을 깊고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니라 몸을 믿고 맡기는 적극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몸을 고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삶의 속도와 태도를 조율하며 스스로에게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의 힘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연치유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삶의 조건을 허락하느냐에 따라 깨어나는 힘입니다. 몸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때 인체는 본래 지니고 있던 치유의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치유력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완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진짜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명언 몇 개를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말실수는 곧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실수는 결코 만회할 수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네, 정말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들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네, 진짜 말을 많이 해서 쓸데없는 말까지 하면 피해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무겁게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취하는 행동의 끝은 그것을 다 완료할 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운동은 정말 견지하기 힘들죠. 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하면 정말 통쾌합니다. 아, 내가 오늘도 버텼구나 하면서 말이죠. 네, 사실 우리는 생각했던 만큼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없는 현재뿐이지요. 윌리엄 서머셋 몸. 네, 우리는 계속 현재 살고 있지만 방금 1초도 과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리는 무서운 환경에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명언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0: 네, 오늘은 종경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도 게스트 전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전지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시를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제가 중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경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산악 대도시인데요. 8D 립체 교통의 마술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층 도로가 아파트 20층을 통과하고 지하 60m의 지하

0: 전철이 달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3차원 도시입니다.
1: 그래요. 아파트를 이제 통과한다는 그런 영상들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이 중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기도 했고 언젠가는 저도 꼭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버킷리스트에 올려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러면 중경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가봐야 할 관광지는 어떤 곳인가요?
0: 네, 중경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홍야동입니다. 홍야동은 중경의 상징이자 23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11층의 마법 같은 건축물입니다. 낮에는 송조시대의 전통시장, 밤에는 LED 10만 개로 물들인 판타지 월드로 변신합니다.
1: 11층이라니 엄청 높은 건물인 것 같은데 각 층마다 다 특색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지하 1층은 고대 중경 생활 박물관, 4층에는 바위를 뚫은 200m 길이의 음식거리, 그리고 9층엔 장강을 내려다보는 스카이바가 있습니다. 특히 11층 로터리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주 일품인데요.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시기, 즉 기원전 316년에 군사요새로 시작해 명조 때는 번화한 상업가로, 또 1940년대에는 일본 공습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2006년에 재건된 모습이지만 원래의 전통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꼭 체험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0: 네, 이곳에서는 세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첫째는 홍야적취라는 폭포 앞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4층에서는 또 사천에 갔으니까 이 중경 쪽에 갔으니까 또 마라 샤브샤브를 먹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셋째는 밤 8시에는 이 3D 라이트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다 너무 이제 체험해 보고 싶은 부분들인데 오늘 근데 네. 저희 둘 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0: 네,
1: 저도 지금 목이 자꾸 갈려서 지금.
0: 네.
1: 홍야동에 이제 그 홍야적취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0: 이곳은 홍야동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천년의 물소리를 간직한 이 명소는 청조 건륭제 시기에 고파 12경에 선정된 아주 자연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비가 적게 내리는 계절이면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마치 푸른 구슬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여서 적취라는 시적인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데 폭포의 풍경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 네, 15m 높이의 인공폭포인데요. 이곳은 원래 흐르던 계곡물을 재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뒤편 암벽을 뚫어서 만든 80m 길이의 동굴길이 있어서 폭포 뒤로 걸으면 물안개를 온몸으로 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삼국시대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고 폭포 수막 사이로는 저 멀리 가른강과 천사문 대교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황혼 무렵에는 폭포에 반사된 네온사인이 마치 용이강을 건너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1: 역사적으로는 여기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또 1940년대 일본군의 중경 대공습 때 이 폭포 뒤 동굴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암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새긴 희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 이런 메시지 같은 것도 가서 좀 역사를 알고 보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체험이 또 가능한가요?
0: 두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폭포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7시에 물안개 속에서 태극권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또 둘째는 저녁 8시에 폭포 전체가 이런 3D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변해서 중경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태극권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온몸으로 이제 그 동작들을 함께하면서 그걸 느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홍야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수식어가 좋을까요?
0: 네, 홍여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4차원 초현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또 오래된 역사의 숨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또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인생도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 폭포를 통해서 또 태극권을 연마하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태극권을 연마하면서. 그러면 여기 관광팁은 좀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가시면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 6시나 8시 사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안개 낀 아침 풍경이 마치 고수목과 같이 아름답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다른 관광 팁이 있다면 지갑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길을 잃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또 처음 가는 초행길이다 보면 택시비가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좀 스릴 넘치는 이런 스릴 만점인 관광지는 어딘가요?
0: 바로 강을 나는 케이블카입니다. 1160m 구간을 5분 동안 날아가면서 아래로는 강물과 배들이 보이고 또 양쪽으로는 마천루가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노을 즈음 무렵 때는 이 강물에 비친 도시 불빛이 아주 장관입니다.
1: 네.
0: 이 케이블카의 특별한 점이라면 2019년 12월 22일 중경 장강 케이블카는 이 32년 전의 추억을 재현해서 네,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걷는 갤러리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지금 강을 네. 나는 케이블카라고 했는데 높은 곳을 내려다 보면 모든 풍경들이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이제 장춘에 갔을 때
0: 네.
1: 아, 거의 정월담인가? 아무튼 거기에 네. 이렇게 그 숲속에서 네. 네, 숲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탈 수 있는 이런 높은 곳에 그 케이블카 같은 게 있었는데요.
0: 네.
1: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앉아서 예, 3분에서 네. 5분 동안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네. 쭉 가는 로정이 한 20분 정도 또 만약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로정이 저는 원래 고소 공포증이 있는데다가 계속 그 높은 곳에 떠 있는 그 느낌이 그리고 떠서 풍경을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40분, 50분 정도까지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0: 네, 그렇죠. 또 똑같은 풍경이
1: 맞아요. 숲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0: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몇십 분 타는 건 몇백 원 돈을 주고 이제 체험 삼아 타긴 네. 했는데 마지막에 아니 빨리 내려야겠는데 지금 다른 일정도 있는데 이런 조바심이
0: 네.
1: 좀 들기도 했어요. 여기처럼 1160m 구간을 이제 5분 동안 날아간다면 왠지 시간이 좀 맞춤하고 스릴도 넘치고
0: 네,
1: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네, 높이도 높기 때문에 스릴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0: 여기는 또 숲이 아니라 또 이런
1: 강이니까.
0: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더 웅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생각한 케이블카는 저희 그 연길의 연신교에 있는 케이블카
1: 네.
0: 그 놀이기구가 잠시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그것을 엄청 즐겨 탔었습니다. 그 아주 스릴이 넘치게 그 5분도 아니고 거의 1분 안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1: 네.
0: 저는 그런 스릴을 즐기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여행을 네. 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쭉 구경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은 뭔가 조금 자극적인 뭐 너무 놀랄만한 네.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스릴 넘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뭐 이 고조도 있고 좀 조용한 데도 있고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구체적인 그 기술적 진화가 좀 궁금합니다.
0: 네, 네 개의 코너를 장착된 오목 유리창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유리창을 통해서 270도 되는 파노라마 뷰를 구현하고 있으며 최신 안전 기준으로 제작된 유리는 12급의 강풍도 견디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내부에 설치된 스마트 제어대로 작업자가 문 개폐를 0.3초 만에 정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나요, 이것도?
0: 네, 물론입니다. 1987년에 첫 운행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하루에 2만 명이 탔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포장 차량은 시속 6km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또 8km로 개선되면서 1세대의 우아한 실루엣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관광객을 위한 특별 팁, 이곳에서는 어떤 팁을 알고 가면 더 좋을까요?
0: 네, 두 가지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에는 대부분 일몰 시간이기 때문에 석양이 강물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정각에는 동수문대교의 4만 개 LED와 케이블카 조명이 동시에 점등이 됩니다.
1: 아하.
0: 네, 그리고 또 케이블카의 이 새롭게 추가된 새 차량에는 역사 설명 버튼이 있어서
1: 네.
0: 이동 중에서 32년 동안의 그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장관을 이룰 것 같은 게 이 밤 8시 정각에 예, 4만 네. 개 LED와 케이블카 조명이 동시에 점등되는 그 순간.
0: 네, 네
1: 딱 그 한순간. 네. 네. 그걸 좀 보고 싶어요.
0: 그 순간을, 네, 그 순간을 맞춰서 케이블카를 타고 싶다는
1: 네.
0: 그런, 네,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1: 네, 이게 하나하나 네. 켜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점등이 된다고 하니까 왠지 어두웠던 데로부터 확 밝아지면서 뭔가 화려해지는 네,
0: 네.
1: 그 순간적인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지영 씨가 지금 시간상 어떤가요? 많이 급하면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하고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지금 목소리 상태도
0: 네.
1: 네, 안 좋아서 이제 잠깐 음악 틀은 이제 조금 목을 쉬우시고요. 어떨 편이
0: 네.
1: 나을까요?
0: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새 네. 좀 물도 마시고 예, 네. 목을 약간 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드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중경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뒷부분에서 이제 이 포인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채널 고정하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향 씨는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을 놓지 말고 그냥 든 상태에서 기대해 주시면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전지혜영 씨와 함께 중경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 중경여행편입니다. 네, 앞에서 이미 중경여행의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해서 이미 추천을 받았는데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또 어떤 곳인지 계속 얘기 들어볼게요. 지혜영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대형 부조물 유청비도입니다. 중경의 3D 도시 정신을 압축한 300평방미터의 대형 부조물 유청비도는 2016년 장강 케이블카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습니다. 유청비도는 절벽에 매달린 구조물부터 72m 고가도로까지 8D 교통의 진화사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적인가요?
1: 네, 여기 있는 계단 1032개는 실제 중경 시내 계단의 평균 숫자라고 합니다.
0: 아.
1: 네, 특히 이 부분은 1940년대 케이블카 건설의 그 장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강풍 속에서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 유통비도 대형 구조물입니다.
0: 아하, 그러네요. 네. 예, 장강 삭도부 비문의 그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1: 네, 618자의 한시체로 쓰인 이 비문은 청조 파경루기 필법을 계승한 그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또 강철 구조물로 제작되어서 햇빛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 날 빗자를 12가지 형태로 연출한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곳의 세 가지 관람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0: 네.
1: 첫째는 오후 3시경쯤에 햇빛이 비춰질 때쯤에는 케이블카 실루엣이 이 부조에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둘째는 우측 하단에 숨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AR 이런 가상현실 배경으로 1940년대 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밤 8시쯤이 되면 레이저 프로젝션으로 부조 전체가 생동감 있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0: 여기 한 곳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주 많네요. 또 시간대에 따라서.
1: 네, 맞습니다. 이런 아주 과학기술을 잘 맞아요. 활용한 네, 그런 점이라서 되게 특이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다면 적어도 이제 여기에서 뭐 하루라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 네, 아무래도 그 중경 자체의 그 지형 특징을 또 부각해서 산을 깎고 강을 건너는 이런 도시 자체의 정체성을 네, 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산을 깎고.
1: 네. 네, 그래서 네,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이런 지형과 함께 공존하는
0: 맞아요.
1: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그래요. 전 사실 중경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아파트를 뚫고 지나는 그 열차를 보고
1: 네.
0: 너무 그 불가사의하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제 중경 여행을 택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만약 네. 간다면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0: 지향 씨가 중경에 다녀온 적이 있죠?
1: 네, 근데 아. 그러고 보니 거의 7년 전쯤에 다녀오긴 했는데요.
0: 아,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1: 네, 맞습니다. 그 홍야동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 당시에는 이 건물 외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이 건물 안쪽까지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소개해드린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야시장 거리거나 뭐 샤브샤브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고 가면 또 그만큼 아는 만큼 더 보이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경 여행 가신다면 아마 방금 설명하셨던 이 부분은 빼놓지 않고 예,
1: 네, 그래야
0: 가볼 것 같네요.
1: 네.
0: 네, 다음으로 소개할 관광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800m 깊이의 시간 여행을 해볼 수 있는 자동차 공장 지하 벙커입니다. 길이 1.6km의 이 지하 도시는 1940년에서 1944년까지 일본군의 공습에서 8,000명의 생명을 구했던 곳입니다.
0: 네.
1: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닌데요. 동쪽에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지하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벽면에는 당시의 수혈 기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0: 대피하는 곳처럼 이제 지하에 있는 건데 거기 이제 병원까지도 네. 있었다는 얘기죠.
1: 네, 또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현재는 네. 어떤 체험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1: 네, 2020년에 개조된 시설이 있는데요. 4D 타임 터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0: 네.
1: 공습 상황을 진동, 바람, 조명으로 재현하고 홀로그램으로 당시 그 작전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에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가이드가 암호문 해독 게임을 그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대를 꼭 참고해 주시면 더 그 풍성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암호문 같은 거를
1: 네.
0: 해독한다. 지금 이 체험에서.
1: 네, 맞습니다.
0: 이건 좀 의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재미까지도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네. 어쨌든 보니까 이런 네. 그 역사적 의의가 깃든 이곳에서 또 네. 현대화의 기술을 이렇게 적용해서 또 여행지로서도 인문학 여행지로서의 그런 의의를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가장 인상 깊은 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바로 벙커 중앙에 있는 희망의 벽입니다. 피난민들이 당시 새긴 3,200여 개의 메시지 중에서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라는 문구는 현재 이 박물관의 상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0: 아, 원래 문구 자체가 좋네요. 내일도 태양은 뜰 거야.
1: 네. 네. 그래서 희망의 벽이라고
0: 맞아요.
1: 부르고 있습니다.
0: 아, 네. 희망의 벽.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곳이 전하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아무래도 그 역사 속의 그런 저항 정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지향 씨는 이제 중경에 가셨을 때 그 샤브샤브, 중경이 원래 유명한 거에 네. 그 음식이네 맛보셨나요, 거기서?
1: 네, 물론이죠. 저도 그 여행 버킷리스트 중에서 꼭 그 샤브샤브를 맛보야겠다는 네. 현지의 샤브샤브를 꼭 먹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호거 그 소스였던 것 같습니다.
0: 많이 다른가요, 네. 우리랑?
1: 아무래도 저의 입맛에는 그 참깨 그 소스가 네. 좀 그래도 되게
0: 쯔마장이 있는
1: 네, 쯔마장 네, 그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름을 베이스로 한 그런 요겔 네, 그거를 전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아예 어떤 그 역사가 좀 오래된 가게라든지
0: 네.
1: 오래된 맛집에서는 아예 참깨 소스를 그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요.
0: 안 사용하네요.
1: 네.
0: 근데 이 한족 분들이 원래 이제 좀 그 요리에도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1: 네.
0: 사실은 어떤 무침을 한다든가 냉채 같은 거 이제 버무릴 때도 기름 같은 걸 거의 다 넣잖아요.
1: 네.
0: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 아는 그 지인 한족 분들도 이제 가끔 계시긴 하는데 혹시 식사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샤브샤브에 가서 기름을 네 이렇게 그 양념에 이제 버무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게장이거나 이런
1: 네.
0: 뭐 땅콩버터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좀 음식 습관이 조금 다르긴 하구나.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그 고소한 그 맛을 네. 더 많이 즐기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또 동북 지역에서 먹는 그 샤브샤브

0: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 그 땅콩 소스나
1: 장을
0: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익숙해져서 왠지 그 기름을 그 중심으로 한 그 소스는 너무 기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맞아요.
0: 네, 좀 거부하게 됐던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 전통적인 것이니 먹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1: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기름이 위에 떠 있으면 왠지 그 소스에 특히 또 기름이 떠 있으면 이미 탕에도 있는데 좀 이제 거부감이 들긴 한데 그게 먹었을 땐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0: 네 사실 또 그 전에는 그 소스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아예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 그 어떤 지역에 그 샤브샤브 가게를 가든 다 그 소스는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네 주로 그 깨장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시도를 안 해왔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그 기름 소스가 다 있긴 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지금 샤브샤브 얘기가 나왔던 바에 중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서 이런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중경 매운 샤브샤브 1번지 자기구 골목입니다.
1: 네.
0: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운맛의 비밀을 또 상세하게 파헤쳐보자면 가게에 그 활용 신설로가 있는데 1989년부터 48가지 비밀 재료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사천 특산이기도 한 타한초라는 이 고추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운남성에서 나는 천축초라는 이 고추를 7대 3 비례로 섞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도 막 군침이
1: 고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왠지 좀 그 매운맛을 떠올리면서 저도 잠깐 지금 군침이 돌았습니다.
0: 네, 그리고 첫입은 이 초피라는 재료의 그 마라한 이런 얼얼한 맛이고 3초 뒤에는 고추의 매운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에는 두반장의 그 고소한 향이 3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비결은 72시간 동안 발효한 이 성도 특산 두반장에 광서성 계피나무로 훈제한 소갈비를 넣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1: 왠지 들으면 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맵거나 이제 그 마라향이라고 하는 그 마한 느낌까지도 들으니까 군침이 돌긴 하는데 이게 다 한 번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겹겹이 느껴진다는 게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네, 이렇게 그 맛을 층층이 파헤쳐 미식가들이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렇게 네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48가지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1: 네, 추천 메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0: 네, 추천 메뉴는 황후라는 그 소의 대동맥 부분인데요. 이 부위는 3초만 데쳐서 드셔야 쫄깃함이 살아나고 또 콩비지는 30초간 중탕으로 해야 스폰지처럼 양념을 잘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또 특제면은 매운 국물에 3번 정도만 저어서 드신다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특제면이라는 게 면이 아주 얇은가 봐요. 이렇게 3초만 휘휘 저으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면처럼 좀 두껍거나 굵거나 해서 뭐 오래 끓이거나 해야 익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얇은 면인가 봐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면 이게 다 좀 매운 음식들인데 매운 맛을 잡는 현지인들의 그 비법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차가 유명하기 때문에 매운 맛을 잡아주는 3종의 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콩 밀크티인데요. 매운 맛을 중화하고 또 구기자차가 있는데 구기자차는 속의 더부룩함을 해소해줄 수 있고 또 반대로 아침에는 또 안개 속에서 이런 네, 그 도시가 차츰차츰 깨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낮 시간대에는 이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밤에는 네온사인으로 물들인 이 도시를 볼 수 있고 아주 24시간 동안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계단식 도시의 역동성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중경의 다양한 모습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지영 씨와 함께 중경 여행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참 가볼 만한 곳들 전 오늘 몇 군데 좀 기억을 해뒀습니다.
0: 네.
1: 지영 씨는 이미 다녀왔지만 오늘 이제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가면 여기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0: 네, 물론입니다. 다시 가면 좀 더 새로운 이런 과학기술과 융합된 어떤 그 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1: 그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0: 네, 중경 여행 충분히 좀 이제 마음 설레셨나요?
1: 네, 남은 시간 여름 분위기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로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전 세상 찾아오니 어화둥둥 저을 씨구 흥타령이 절러나네. 세월 자랑 사랑 노래 마음 건강 좋아지니 이거 가는 황혼에도 장수 힘이 넘쳐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가는 세월 동무하여 남은 여생 빛내가니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 힘이 넘쳐나네. 흰머리도 금어시오 주름살도 금어시오 젊은 모습 자랑하니 우리 꿈도 날에 지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즐겁게 살아보세.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이막한 설창 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

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연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련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련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타박타박 발자국 소리와 함께 종사손이 습관처럼 들어선다. 거실을 지나던 종사손은 소파에 앉아있는 진혜화를 발견하고 쪼볕거리며 다가간다. 종사손을 발견한 진혜화의 눈빛에도 놀라움이 어린다. 큰 결심을 내린 듯 성큼성큼 진혜화의 앞으로 다가간 종사손은 곧 호주머니에서 사탕들을 꺼내 차탁에 넣는다.
1: 이건 이 결혼 사탕이에요.
0: 사탕과 종사조를 번갈아 바라보던 진혜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는다.
2: 진짜로 육아의 결혼 사탕이야?
1: 네.
2: 아,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대? 그 전에 왜 아무 소식도 못 들었지?
1: 자, 사탕 드세요.
2: 너 어제 온밤 어디 갔댔어? 육아한테까지 찾아갔어?
1: 물어보러 갔어요. 정말 육아가 오면 묵지 씨를 잘 보살필 수 있는가고요. 엄마!
0: 이때 집에 들어서다 이들의 말을 듣게 된 한정연이 바로 다가와 응석 부리듯 진혜화에게 매달리며 말한다.
3: 엄마, 육아를 좋아하면 사전이 왜 데려왔어요?
4: 이젠 육아 언니도 결혼했는데 사전일 보내지 말아요.
2: 아, 네? 그만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여기 와서 왜 소란을 떨어?
3: 엄마가 보고 싶어서죠. 또 집밥도 얻어먹으려고요.
4: 아시죠? 아버지한테 난 천군 같은 딸이에요.
2: 알지. 넌 엄마는 뒷전이고 아버지밖에 몰라.
3: 아니에요. 엄마 제일 좋아해요.
2: 시끄러워. 얼른 방에 들어가.
4: 사전은요?
2: 빨리 가.
4: 사탕 드세요. 네, 사탕 드세요. 사탕.
0: 한정연이 눈짓하자 종사손이 재빨리 진혜화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고는 그와 함께 거실을 나간다. 진혜화는 손에 쥐어진 사탕을 보며 한숨을 짓는다.
2: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버렸어.
0: 종사손을 끌고 2층으로 올라온 정연은 자신의 방으로 가려는 종사조를 붙잡아 세우고는 한목재 방을 가리킨다. 종사조이 고개를 마구 흔들며 거부 의사를 보이자 한정연은 억지로 종사조을 한목재 방으로 떠밀며 들어가라는 손짓을 한다. 종사조은 수건을 고쳐매고 어깨에 맸던 가방을 벗어 한정연에게 던져준 후 살그머니 한목재 침실문을 연다. 이 시각 한목진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엄마가 하던 말을 떠올리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다.
2: 네 말한대로 사전을 돌려보내고 또 네 소원대로 육아와 결혼시켜줄게.
5: 그런 생각이군요. 수고 많네요.
2: 이 아저씨가 루맹을 벗었으니 육아와 결혼해도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안 할 거야.
5: 그래도 괜찮을까요?
2: 안 될 건 또 뭐야.
5: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요?
2: 당연히 알지. 내가 낳아서 급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널 성큼 봐도 잘 알지.
5: 난 내 인생에 추악하고 비열한 어점이 탈 것만큼 있어도 허용 못해요. 완벽한 인생을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을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왜 이렇게도 이기적이에요?
2: 내가 이기적이야? 이게 다 누굴 위해서인데?
0: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한목지를 발견한 종사조는 일부러 발걸음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한목지 앞에 나선다. 그 기척에 눈을 뜬 한목지는 눈앞에 서 있는 종사조를 발견하고 잠깐 반가운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말한다.
5: 그래도 왔네.
1: 내가 안 오면 누가 시중 들어주고 누가 햇빛을 떠어주겠어요?
6: 참 올라가! 지나쳐가지 말고! 책상에 묻어서! 우리 집 식구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아?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차라리 들깨한테나 물려갈 거지. 다시 이름 놓게.
0: 한목지의 고함 소리에 겁을 먹은 종사조는 몸을 웅크린 채 책장에 붙어서 있는다. 그러는 종사조를 보는 한목지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엄마와 나누었던 얘기들이 떠오른다.
2: 그 뭐야, 어쨌든 지금으로선 사조들 찾아와서 너희들의 혼인관계를 해제해야지. 이건 동의하지?
6: 안 돼요.
2: 그럼 어쩌려고 그래?
6: 내 혼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가서 뵈요. 그리고 사전의 문제 잘 처리해야 돼요. 제일 무고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0: 겁을 먹은 채 옹크리고 서있던 종사조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낸다.
1: 이후에 다시 안 가겠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쫓아낼 생각 말아요. 한석이, 진주임, 정연이까지 다 날 지지해요. 꼭 훌륭한 아내로 될 거예요.
6: 뭐가 억울해서, 어? 훌륭한 아내 되기 쉬운 줄 알아?
0: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한목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종사손에게 다가가며 매섭게 몰아붙인다.
6: 매일 해야 할 일이 얼마인지 알아? 빨래하고 밥하고 집 거두고 남편 시중 들고 인정사정 없는 나 시아버지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많은 시어머니에 또 사무로 시누이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이 집에서 아기를 가득 낳아야 돼. 훌륭한 아내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훌륭한 아내가 되기 쉬운 줄 아냐고. 너 준비가 다 됐어?
0: 종사손이 한목지를 확 밀쳐낸다. 그 바람이 한목지가 두 발을 우로 향한 채 침대에 벌렁 넘어진다.
1: 으름장 넣지 말아요. 으름장 넣어도 소용없어요. 나 조직의 시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꼭 임무를 완수하겠어요.
0: 자신이 할 말을 총알같이 쏘아붙이고 문 쪽으로 향하던 종사자는 갑자기 돌아서서 호주머니에 넣었던 사탕을 꺼내 한목지의 손에 쥐어준다.
1: 아차! 유가 언니 결혼했어요. 봐요! 결혼 사탕! 구경 강철 공장의 남자고 정식공리예요.
0: 유가의 결혼 소식에 잠깐 몽해있던 한목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종사소를 쏘아보더니 고함을 지른다.
6: 가자!
0: 한편 유가와 호용인의 신혼방. 유가가 침대 기대어 책을 보고 있는데 호용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선다.
7: 유가!
8: 어떻게 왔어요? 휴식이에요?
7: 몰래 빠져나와서 오늘 당신이 열이 나서 시름이 안 놓여서.
8: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좋아해요?
7: 에휴, 좋아하든 말든 괜찮소. 공장이 엄하지 않소.
8: 헛소리. 몰래 나오면 노임을 안 가가요?
7: 누가 갑니까 없소. 간이 부었네.
8: 방금 해열제를 먹고 많이 나았어요.
7: 진짜?
8: 네.
7: 난 먹여.
8: 한점 자고 나면 나을 거예요. 빨리 출근해요.
7: 아이, 이번만.
8: 가서 출근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7: 아이고, 괜찮소. 뭘 먹고 싶소? 홍탕 계란 해줄게.
8: 아, 싫어, 싫어요. 얼른 출근나 해요.
7: 아, 쉬어. 홍탕 계란 해줄게. 이번만. 누워있어.
0: 호용이 유가의 권유를 귀뚱으로 흘리며 급히 방을 나간다. 허용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요가가 막무가내 표정으로 다시 책을 집어든다. 아침, 시정보호란. 사무실로 향하던 진혜화는 앞에서 걷고 있는 류춘용을 발견하고 부른다.
9: 류과장! 진주임, 류과장. 유가가 결혼한 거 왜 말 안 했어?
10: 이 일은 저도 금방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그러던데 유가가 학교에서 결혼 사탕을 나눠줘서야 결혼한 걸 알았답니다.
9: 유가도 그래. 왜 그렇게 갑자기 시집 갔지? 누구한테 시집 갔어? 남자가 어떤 남자야?
10: 듣자니 집주인이라더군요. 공장에 있답니다. 노동자지요.
9: 아, 어쩌면 목지가 결혼했단 거 듣고 자극받은 거 아닐까? 아님 그렇게 얌전한 내가 어떻게... 육아 아버지가 좀 더 일찍 루맹을 벗거나 육아가 좀 더 늦게 결혼했으면 왜 조금씩 빗나가지?
10: 빗나가다니요?
9: 아니야.
0: 진해화는 고청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뜬다. 한목진의 집. 한정연이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데 정사전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1: 아, 정말 가려고요? 며칠만 같이 있어줘요. 오빠가 또 나를 쫓아내면 어째요?
4: 걱정 마요. 육아 언니가 결혼까지 해서 사전을 못 보내요. 이제 주말이면 떠올게요.
1: 그럼 주말에 꼭 와야 돼요.
4: 알았어요. 아, 오빠는 꼼수가 많으니 넘어가지 말아요.
1: 절대 안 넘어가요.
4: 갈게요.

0: 안정현을 병하고 난 종사손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밀걸리로 바닥을 닦고 있는데 진해화가 그를 거실로 부른다.
1: 사돈아.
2: 네?
1: 이리 와봐.
0: 진해화가 소파에 앉아 종사존이 천천히 등 뒤에 다가선다. 진해화가 눈짓을 하자 종사존은 터벅터벅 걸어 진해화의 앞에 마주선다.
3: 앞으로도 네가 계속 묵지를 보살펴야겠어. 묵지 일상 생활에 신경 써줘. 각별히 신경 써야 돼. 알았어?
2: 알겠어요. 제가 잘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앞으로 다시는 바꾼단 말 하지 마세요. 내쫓지도 말고요.
3: 류 과장이 말 안 했어? 묵지를 보살피는 건 조직에서 맡긴 임무라고. 일하면서 가끔 변화가 있는 것도 정상이지. 지난 일은 더 말하지 말자. 그리고 묵지는 네 남편이고 너는 그의 아내니까 그를 돌보는 건 당연한 책임이야.
2: 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죠.
3: 만나긴 뭘. 어? 어머? 이젠 네가 요구를 제기하네? 명심해. 넌 임무를 집행하러 왔어.
2: 임무라 해도 도리가 있어야죠. 친정에 가보니 부모님들은 남한테 뭐라 해석도 못해요. 영웅은 둘째치고 산적한 데 잡혀간 것처럼 이리저리 숨어만 다녔어요.
3: 됐어. 알았어. 엉뚱한 소리만 주절주절 늘어놓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2: 결혼식이야.
3: 결혼식?
0: 진해화가 깜짝 놀라며 언성을 높이는데 마침 거실로 들어서던 한경선이 통쾌하게 대답한다.
4: 결혼식은 당연히 치러야지.
3: 아, 참, 결혼식은 관둬요. 그냥 형식인데 지금 다들 새 출발하느라 눈꺼 뜰 새 없어요. 간소화합시다. 네, 한석이.
4: 아, 간소화할 수는 있어. 근데 결혼은 인생의 대사요. 아, 혼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고. 아, 그리고 묵지 저 녀석도 알아야지. 이젠 결혼까지 했으니 앞으로는 매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제멋대로 못한다는 거.
2: 아, 맞아요. 꼭 알게 해야 돼요. 결혼한 남자라는 거요.
4: 묵지한테 올라가 봐.
2: 네.
0: 한경수.

0: 전의 말에 기분이 들뜬 종사소는 신바람이 나서 거실을 나선다. 진해화는 앵돌아 진듯 한병서를 등지고 다시 소파에 앉는다.
1: 오냐 오냐 하지 좀 말아요. 이젠 요구까지 제기해요.
2: 그 말은 틀렸어. 뭐 과분한 요구를 제기해서? 뭐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어디 쉽소? 당신 딸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소? 내보겐 사손의 부모님들을 만나봐야겠소. 아님 당신이 가서 모셔. 아?
1: 누가요? 내가?
2: 그래.
1: 나보고 가라고?
2: 당신이 가면 안 돼요? 친아들이요?
0: 한병선이 말을 마치고 거실을 나가자 진해화는 억울한 듯 한병선의 등 뒤 대고 혼자 중얼거린다.
1: 당신은 뭐 계보예요?
0: 마당으로 나와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을 만져보다가 무심결에 하늘을 쳐다보는 종사손의 얼굴 표정이 흐려진다. 하늘엔 먹구름이 꽉 끼어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기세다. 종사손이 지체 없이 빨래들을 걷어다 거실 소파에 놓는데 마침 정아줌마가 거실에 들어선다.
3: 아니 사정아, 왜 다 걷었어? 아직 축축하구만. 바싹 말려야지.
4: 비가 올 것 같아요.
3: 아이고, 당장 큰 비가 올 것 같구나.
4: 방금 지렁이 나오는 거 봤어요. 비가 올 징조거든요. 엄마 다리가 아플 텐데 아줌마 대신 좀 걷어줘요. 집에 다녀올게요.
3: 아니 아니 사돈아,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가?
4: 어떡해요?
3: 걱정되면 집에 전화를 해봐. 전화하면 편리하잖아.
4: 어떻게 걸어요?
3: 나도 몰라.
0: 종사손은 들었던 송수화기를 도로 내려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커먼 하늘을 쳐다본다. 밖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 시각 한병선 서기는 사람들을 이끌고 홍수방지 제일선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다.
5: 달석이, 세공사에 밭이 담겼습니다. 선민들이 배수를 시작했습니다.
6: 알았네.
5: 달석이! 군이 났습니다. 적은 전 대방이 터졌습니다. 사람들 조직에 지원합시다.
6: 알았소. 산에 각 위원회 사무실에 통지해서 건장한 젊은이들을 다 집합시키오. 그리고 각 하류에 있는 강변마을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소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면 노인과 애들을 먼저 전인시키오.
5: 네.
6: 알겠소.
5: 네.
6: 빨리 가봐.
0: 한석의 지휘에 따라 모두가 질서 있고 긴장하게 움직이며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드라마 인생향연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집에서 책을 보고 있던 한목진은 우레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장가로 다가와 밖을 내다본다. 번쩍이는 번개에 장대 같은 빗줄기가 멀리서도 똑똑히 보인다. 유리가 깨어지는 소리에 한목진은 서둘러 침실을 나와 사전의 방으로 향한다.
1: 사전! 사전아! 비가 와! 창문을 닫아! 사전아!
0: 사전이를 부르며 방문을 연 한목진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고 만다. 유리가 깨진 창문은 바람이 거덜거리고 바닥엔 유리 조각들이 사처에 널려있다. 한편 호용인의 집. 비옷을 쓴 호용이 사다리를 딛고 서서 지붕을 수리하고 있다. 요가와 호용이 어머니가 큰 우산 하나를 펼쳐들고 나오며 호용이를 부른다.
2: 태용아!
3: 네?
2: 자식 엄마, 살살살살. 여보, 괜찮아요?
3: 나오기 왜 나왔어? 들어가, 들어가! 비 맞으면서 들어가!
2: 그럼 빨리요.
3: 들어가자. 아이고, 상관 말고 빨리 들어가, 들어가!
2: 너 조심해!
3: 걱정 마세요!
0: 한목진.
1: 사전아!
0: 종사손이 보이지 않자 한목진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그를 불러보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는다.
1: 사전아! 사전아!
0: 현관까지 나온 한목진은 문 곁에 세워둔 우산을 펼쳐들고 마당으로 나간다. 정자 쪽에서 종사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3: 여기서 뭐해?
0: 한목지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비옷을 입은 종사손이 한 손으로 뭔가를 들고 사다리를 내리고 있다.
3: 거기 왜 올라왔어? 이거 비.
4: 제비가 쩍쩍 울어서 올라가 봤는데 새끼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비 동시를 주워왔어요.
3: 동시를 어제 털었다니 나 왜 몰랐지? 제비 정말 총명해. 비가 오면 피할 줄도 알고.
4: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제비가 동지를 태면 좋대요. 가정이 부귀하고 화목하대요. 올해 제비를 잘 안 돌보면 내년에 안 온대요.
3: 그럼 빨리 제비 동지를 이쪽에 놓자.
4: 네.
0: 제비 동지를 안전한 곳에 놓아둔 두 사람은 부랴부랴 집 안으로 들어온다.
3: 얼른 비옷을 벗어.
0: 지가 우사를 접어 문 곁에 놓는데 종사손은 자신이 입었던 비옷을 벗어 한목지에게 넘겨준 후 부랴부랴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수건을 들고 나와 한목지의 머리를 닦아준다.
4: 빨리 닦아요, 닦아요. 안 닦으면 병나요.
0: 한목지는 종사손의 손에서 수건을 받아쥐고 젖은 머리를 닦는다.
3: 됐어. 장난도 심하네.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4: 전 날래거든요. 남자애들보다 나아요. 높은 나무도 다 올라가요.
3: 어쩌라긴. 떨어지면 내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해.
4: 이 큰 비에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예전에 내가 해서 덮기라도 했는데 오빠 혼자서 집에서 어떡해요.
3: 수수촌에 전화가 있어?
4: 있어요.
3: 걸어.
4: 대장 사무실인데 사람 있을까요?
3: 빨리 걸어봐, 걸어. 당번이 있을 수도 있어. 여보세요. 한석이 집입니다. 전진공사 수수촌을 바꿔주시오. 예, 감사합니다. 통해서. 여보세요. 수수촌입니까? 잠시만요.
4: 여보세요.
0: 전화가 걸리자 종사손이 송수화기를 막 빼앗아 귓가에 가져간다.
3: 아이고, 거꾸로 들었어.
4: 여보세요, 대장님. 저예요, 사전이에요. 우리 집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는요? 우리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대장님? 여보세요? 왜 소리가 없어요?
3: 끊겨서.
4: 네?
3: 네네네. 수고스럽지만 또 수수천에 넣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0: 이 시각 전막으로 된 홍수 방지 지휘부에서 한병선 서기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건다. 허나 아무리 돌려도 도저히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도 안 걸리네. 여보세요. 아, 이보게. 얼른 전화선을 이어놓게. 아님 이 지휘부는 거칠이나 다름이 없어.
2: 네.
1: 점막에서 미나피하고 있겠어. 빨리 가봐.
2: 알겠습니다.
0: 한편 종사선은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 애를 태웁니다.
3: 파고 때문에 전화선이 끊어진 것 같아.
4: 또 어떡해요?
3: 됐어. 급해봐서 소용없어. 내일 다시 쳐와. 오늘은 내 방에서 자.
4: 네?
3: 뭐냐면 그 방은 유리가 다 깨져서 물천지야. 침대도 다 젖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4: 그럼 어디서 자려고요?
3: 서재에서 책을 볼 거야. 옷을 갈아입어.
0: 한목지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종사손이 들어와 그의 앞에 마주앉는다.
4: 무슨 책을 봐요?
0: 한목지가 대꾸 없이 책만 들여다보자 종사손이 한숨을 지으며 혼자 중얼거린다.
4: 비만 오면 집 생각이 나고 엄마도 보고 싶어요. 엄마는 비만 오면 병이 더져서 다리가 아파해요. 소금 볶아서 다리에 문질러줬었는데 이제 오빠가 잘 보살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원수도 보고 싶네. 말 잘 듣고 똑똑하거든요. 원래는 생산대과 소원을 지켰는데 멧돼지 덫에 걸려 절음발이가 됐어요. 일을 못하게 됐죠. 근데 밤만 되면 밭두렁에 가서 과수원을 지켜요. 엄마는 걔가 번분을 지키는 거래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대요.
0: 집 생각을 하며 혼자 말을 늘어놓던 종사조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고 만다.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종사존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한목지는 종사존이 말이 없자 고개를 든다. 잠이 든 종사존을 바라보던 한목지는 걸상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옷을 가져다 살며시 종사존에게 덮어준다. 호용이네 집. 지붕을 수리하고 난 호용이 방에 들어선다.
5: 하늘도 변덕이 심하네. 얼른 닦아. 감기 걸리겠다.
6: 네.
5: 그래, 씻고 올게.
6: 빨리요. 어머니, 얼른.
0: 허용이 어머니가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 나가자 유가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짜서 허용이에게 건네준다.
7: 여보, 따뜻한 거예요.
6: 알았어.
7: 뜨거워요?
6: 괜찮아.
7: 자, 마른 수건으로 닦아요.
6: 비가 많이 오네.
7: 넣어줄까요?
6: 아니, 됐어.
0: 호용이 곁에 다가서던 요가는 낡고 헤어진 호용이 옷을 보며 말한다.
7: 옷이 왜 이렇게 해줬어요?
6: 응?
7: 새거 사입어요.
6: 아휴, 남자가 무슨 새 옷을 입겠어. 요가.
7: 네?
6: 당신이 새 옷을 해입어야 될 것 같소. 나한테 시집 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섭섭하겠어.
7: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6: 나...
7: 왜요?
0: 요가를 가까이 부른 호용이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요가에게 보인다.
6: 응?
7: 뭐예요?
6: 로이미야. 아싸. 받으라고.
7: 어머님한테 누려요.
6: 뭐냐면 앞으로 로임은 당신이 관리야. 달마다 어머니한테 식비를 드리는 외에 나머지 돈은 당신이 알아서 써.
7: 그래, 돈이라도 어머님한테 드려야죠. 이건 아니에요.
6: 받으라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 어? 앞으로 나한테 잘해줘.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7: 아, 고마워요, 여보.
0: 자신이 쥐어준 로인 봉투를 들고 있는 요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흐뭇하게 바라보던 호용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와락 요가를 껴안는다. 한병선의 사무실. 밤새 홍수 방지 일선에서 지휘를 하고 온 한병선이 진흙이 잔뜩 발려있는 장화를 신은 채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다. 이때 사무실에 들어선 선비서가 잠들어 있는 한병선을 발견하고 발소리를 조기며 열려있는 미닫이 문을 살그머니 닫는다. 그 소리에 한병선 서기가 눈을 뜬다.
2: 시간이 됐나?
8: 아, 저기 좀 더 쉬어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2: 어? 지나갔나? 아이고, 그럼 재복구를 해야지. 가세.
0: 한경선이 비서와 함께 급히 사무실을 나선다. 한편 호용이네 집.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다. 호용이 어머니가 묵은 반찬을 자신의 앞으로 당긴다.
9: 육아는 허약하고 대형인 일하느라 힘드니 새거 먹어. 내가 묵은 거 먹을게.
10: 어머님, 변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먹을게요.
8: 그래요.
10: 드세요.
9: 육아, 고생이 많구나. 지금은 좀 힘들지만 둘 다 젊으니까 앞으로는 꼭 잘 살 거야.
6: 안심하세요. 앞으로 꼭 잘 살게 해줄게요.
9: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육아도 고생이야.
10: 어머님, 그런 얘기 마세요. 저한테 잘해줘서 행복하기만 한대요. 만족해요.
6: 자, 이거 먹어봐.
10: 네.
11: 유가야.
10: 응?
11: 아, 아주머니, 이리 나와봐.
10: 구혜가 왔네요. 나가볼게요.
11: 가봐.
6: 그럼.
0: 구혜가 부르는 소리에 유가는 수저를 넣고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10: 무슨 일인데?
11: 아, 저기 며칠 전에 상점에서 정다리를 만났어.
10: 정다리를?
11: 아유, 라정달.
10: 돌아왔어?
11: 어. 우에서 지식 청년을 시내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려서 돌아왔대. 우리끼리 인원했는데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번 모이자고. 막 돌아와서 모두 어렵게 살잖아. 혹시 서로 도울 수 있겠는지.
10: 누구나 다 가?
11: 한몫지 때문에 그러지. 아유, 걱정 많아.
10: 요즘 그의 소식이 있어?
11: 그와 연락 안 해. 저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얼른 가서 밥 먹어.
10: 응.
0: 강변 유보도로 한목지와 종사손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랜만에 동무들과 다시 만날 생각에 한목지의 발걸음이 저도 몰래 빨라진다.
12: 좀 천천히 걸어요. 아, 빨리 걸으면 너 무릎이 부어요.
13: 다 제일 친한 친구들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12: 그 친구들 중에 누가 있어요?
13: 너 못 봤어. 말해도 모를 거고.
12: 그럼? 그 누구야? 육아는 가요?
13: 가보면 알겠지.
0: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한목지가 머뭇거리더니 낮은 소리로 종사손에게 말한다.
13: 됐어. 다 왔어. 들어갈 테니 넌 여기서 기다려.
12: 난 들어가면 안 돼요?
13: 들어갈 거 없어.
12: 내가 창피해서 그러죠.
13: 아니야. 네가 어색해할까 봐 그래. 아니, 나도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자.
12: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들어가요. 여기 있을게요.
0: 종사존이 한목지의 등을 떠민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한목지가 호주머니에서 돈과 량표를 꺼내 종사존에게 쥐어준다.
13: 그래, 배고프면 이 돈과 량표로 사 먹어.
0: 한목지는 종사전을 뒤로하고 성큼성큼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들어간다. 음식점으로 들어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한목지의 눈앞에는 농촌에 있을 때 일들이 조마등 마냥 스쳐 지난다. 여러 줄로 길게 늘어서서 도랑물을 포나르던 일이며 발판에서 유가와 함께 포옹하고 있을 때 몰래 뒤따라온 청년들이 놀려 대던 일이며 양조상의 불을 끄던 일들이며 불 속에서 보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한 후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던 일들이며 그 괴로움을 딛고 다시 일어선 모든 지난 일들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히 떠오른다.

어딥니까? 소리 질러봐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약속된 박예일은 한목지가 문을 열어 젖힌다. 농촌에서 함께 고생하며 오송을 쌓았던 친구들이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한목지를 반겨준다. 그를 속인 유가도 있다. 이번 모임은 한목지가 농장을 떠난 후 첫 모임이다. 술 한잔 기울이고 노래하고 춤추며 회포를 풀다 나니 집안에는 추억 속 들판을 적셔줬던 구수한 풀내음으로 가득 찼다. 어젯날의 땀방울과 청춘, 어젯날의 열정과 꿈, 어젯날의 고난과 우정, 그리고 쓰디쓴 사랑까지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지난날의 이별의 아픔이 북받쳐 올랐다. 허나 이 시대의 뒤질세라 시간 앞에서 줄다름치려는 마음이 더 절실했다. 이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술상 앞에 이른 한목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우러져 목청껏 노래 부른다. 드라마 인생향연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이막한 설창 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0: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연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연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연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률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30번째 시간입니다. 혼자서 마른 만두를 씹고 있던 강덕복이 사리가 들어 기침을 한다. 아비가 급히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다.
1: 아버지, 아버지, 천천히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네?
2: 그래.
0: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들으며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는 강덕복의 모습에 아비가 쏟아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킨다.
1: 아버지, 반찬 많이 드세요. 네?
2: 아비야, 네 엄마가 못 깨면 난 어떡하지?
1: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 꼭

0: 만두를 쥐고 껍질을 벗긴다. 아비가 눈물을 참으며 일부러 우스개를 건넨다.
1: 껍질 벗겨드세요. 어머니 나쁜 습관 아버지가 다 배웠어요.
2: 이전에 네 엄마가 만두가 땅에 떨어지니까 껍질을 벗겨 먹길래 내가 자상계급 사상이라고 혼냈지.
1: 아버지가 이러시는 건 자상계급 사상 아니고요.
2: 이건 자상계급 사상이 아니야. 네 엄마가 빨리 깨났으면 해서 이렇게 번딴 거야.
1: 아버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꼭 깨날 거예요. 절대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2: 안다. 우리 알아. 내 엄마가 그러지 않을 거란 거 안다.
1: 아버지, 내일 아버지 생신이에요.
2: 어? 그래?
1: 네.
2: 깜빡했네.
1: 그런데 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주인공이 냄새 풍기면 어떡해요?
2: 날 돌아가라고 그러지. 나 안 간다.
1: 아니에요. 오빠하고 함께 목욕하세요. 씻고 다시 오세요. 되죠?
2: 나 안 씻어. 어디도 안 간다. 여기 있을 거다. 엄마가 깨날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가.
1: 네네. 우리 아무데도 가지 말아요. 네? 안 가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되죠? 자, 아버지 드세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반찬 많이 드세요. 네?
0: 아비가 아이 달래듯 강덕복의 등을 다독여주며 만두를 쥐어준다. 강덕복이 껍질을 바른 만두를 쥐고 한입 작게 떼어 먹는다. 기포가

0: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깨나세요.
1: 아비의 손 위에 놓여져 있던 안걸의 손이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
0: 어머니! 어머니!
1: 안걸의 손가락이 이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0: 어머니!
1: 그걸 느낀 아비가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른다.
0: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2: 아비야,
0: 깨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깨났어요?
3: 엄마가 깨났어?
0: 어머니 깨났어요? 어머니 깨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조심해요.
3: 너 쟤 깨났어?
2: 조심해요. 허둥대기.
3: 너 어찌 왜 이제야 깨났어? 왜 사람이 이렇게 놀래워? 내가 얼마나 속태웠는지 아오. 속이 까맣게 탔어. 깨났으면 됐어. 깨났으면 됐어.
0: 아버지, 어머니 흥분하면 안 돼요. 의사 모셔올게요. 네?
3: 그래.
1: 강덕복이 감격에 겨워 안걸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안걸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수척해진 강덕복의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강덕복이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를 짓는다.
3: 됐어. 깨났으면 됐어. 배고프지? 응?
1: 감격의 밤이 흐르고 날이 밝아 드디어 강덕복의 80살 생일날 아침이 다가온다. 안걸이 침대 곁에 앉은 강덕복이 미소 띤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
2: 당신 몸에서 냄새나요.
3: 당신은 개코요. 냄새도 잘 맞소.
2: 얼른 가서 샤워하고 푹 자요.
3: 알았어. 말 들을게. 이젠 집에 가서 샤워해야겠어. 오늘이 내 80살 생일이요. 깨끗하게 차리고 생일 쉬어야지.
2: 네? 벌써 8월 1일이에요?
3: 아유, 빨리 눕소, 눕소. 너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보. 내가 80이라니.
2: 생신 축하드려요.
3: 즐겁소. 즐겁소. 즐겁소. 아주 즐겁소.
2: 네, 아쉽게도 생일 선물 완성 못했어요.
3: 아유, 너 어찌. 당신 깨난 게 제일 좋은 선물이요.
1: 강덕봉의 집 대문 앞. 안영인의 승용차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마중을 난 왕혜양과 아비가 반갑게 동생의 식구들을 맞이한다.
4: 환영합니다.
5: 반갑습니다. 반갑어요.
6: 반가워요.
1: 안영이 다가와 아비의 손을 마주 잡는다.
7: 수고했어요, 수상 동지.
8: 장군 부인이 좀 시샘하는 것 같아. 수상이 아닌가요? 나이 탄 수장은 군 수장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지, 안 그래요? 맹부정이?
6: 아니, 왜 아직도 이렇게 사나워?
8: 아니, 왜 아직도 표준어를 못해요?
9: 맹대야, 이리 와 인사해.
10: 이모.
8: 그래, 착해라. 맹대가 이렇게 컸네.
10: 잘 지냈지?
8: 그럭저럭.
1: 식구들이 다 모인 집안이 즐거운 분위기로 들썩인다. 위민의 아내가 간식을 들고 거실에 나와 권한다.
11: 자, 먼저 과자 드세요.
1: 아비가 샤워실 문을 두드리며 아내 대고 말한다.
8: 아버지, 아직도 안 됐어요?
3: 인차돼. 다 됐어. 기다려. 곧 나갈 테니까.
8: 아버지가 제일 예뻐하는 막내딸 왔는데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해요?
9: 아버지, 천천히.

0: 급해 말고요.
1: 안영이 아비를 한켠으로 끌고 가며 말린다.
0: 재촉하지 마.
1: 아비가 안영을 쳐다보며 묻는다.
2: 이번 왜 물집이 생겼어?
0: 언니 생각에 반복해야겠네. 여드름도 나고 물집도 생기고 그 이물 누가 당해?
2: 어머니 봤어?
0: 봤어. 엄마가 이랬어. 속그릇게 뭐 있니? 나 안 죽어. 나 아직 아버지하고 셀 거 못 살았어.
2: 이번에 두 분의 애틋한 사랑에 나도 감동받았어.

0: 괜찮아, 내가 있잖아.
1: 아버지, 빨리요.
2: 아유, 됐어, 언니. 우리 먼저 들어가.
0: 동작이 느리다고.
3: 한편, 병원 병실. 안걸의 곁에 덕화가 남아 시중을 들고 있다. 덕화가 안걸의 발을 주물러주며 입을 연다.
0: 오늘이 8월 1일이여. 애들은 아버지 생일 세준다고 다 갔어. 얼케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아픈 척 여기 누워서 안 일어나고 있어.
4: 나 뭐 여기 좋아서 있는 줄 알아요?
3: 한편 강덕봉의 집. 간만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너 한마디 나 한마디 법석인다. 위동이 아비를 보며 말한다.
5: 이번엔 다 아비 탓이야. 야단 법석을 떨더니 일이 생길 뻔했잖아.
1: 그 말은 정말 실망스러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많이 할수록 역을 많이 먹는다고.
2: 오빠, 이건 오빠가 잘못했어. 강종이 적국성을 타격했다가 언니가 서시고 나앉으면 오빠가 로인들 돌볼 거야?
6: 그래, 찬성. 찬성. 나도 찬성.
3: 위국에 이어 왕해양도 도선 들어 찬성하는데 자리에 앉았던 아비가 일어서며 쏘아붙인다.
1: 금방 왜 잠자코 있었어요? 안영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억울할 뻔했잖아요.
6: 강기동, 그래서 사과 안 할 거야?
5: 아 그래.
2: 사과해요. 사과해.
5: 아 그래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 하이 히틀러.
1: 파쇼를 소멸하자.
2: 자유의 힘이니까.
7: 할아버지 왔어요.
1: 아버지.
3: 다들 웃고 떠드는데 야야가 강덕복을 부축해 2층에서 내려온다. 깨끗한 반팔 셔츠에 멜빵 바지를 입은 강덕복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계단을 내려서고 있다. 아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이 묻는다.
2: 아버지! 누이시여?
8: 무슨 헛소리냐? 난 내 애비 아니냐?
2: 아버지가 이렇게 멋지셨어요? 귀국 학연 줄 알았어요.
1: 그러게요.
2: 아버지 정말 멋져요. 어디 80세 같아요?
9: 맞아.
2: 그래서 옷이 날개예요.
7: 이옷은 아빠가 선생 신선물이에요. 명품이에요.
9: 이거 멋진데?
2: 할아버지 빨리 케이크 먹어요.
9: 자,
2: 빨리 할아버지 부축드려.
3: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들의 축복 속에서 강덕복이 상에 놓인 커다란 생일 단석이 앞에 마주선다.
8: 만수무강하십시오. 좋아.
2: 아버지, 미안해요. 올해는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쉬어요.
7: 할아버지 호텔에서 안 쉬신대요. 할머니 태어나시기 전엔 아무데도 안 가요.
8: 이게 얼마나 좋냐. 이만하면 만족이다.
1: 아버지, 서원 빌고 촛불 끄세요.
8: 그래, 서원. 그래.
3: 강덕복이 눈을 감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소원을
8: 했다.
3: 선녀들과 함께 촛불을 훅 불었군.
10: 좋아요.
1: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10: 축하해요. 아버지.
7: 할아버지, 무슨 서원 빌었는지 난 알아요.
8: 무슨 서원 빌었는데?
7: 할머니가 빨리 낫고 오래오래 살라고 서원 비셨어요.
8: 정말 똑똑하구나. 그게 내 할애비 제일 큰 소원이다.
1: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말씀하시면 나 울고 싶어져요.
8: 울고 싶게, 웃고 싶겠지.
1: 아니,
2: 아버지, 상자에 앉으세요.
1: 미안 아버지. 앉으세요.
8: 그래, 다들 앉거라. 앉거.
2: 전 옆에 앉을래요.
3: 자식들이 강덕복을 부축해 거실 소파로 안내한다. 강덕복이 가운데 앉고 손녀들이 각각 량 옆에 앉는다. 이때 생신준비조직위원회 조장을 맡았던 아비가 앞에 나서며 지휘를 시작한다.
1: 저기 조용하세요. 지금부터 강덕복 동지 생일준비 령도서서에서 3호령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물 드리겠습니다. 강신의 맏아들 강리국 려단장. 자, 먼저 드려요.
6: 그래, 나부터 드리지 마.
2: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8: 그래.
3: 미국이 곁에 서있던 아내한테서 큰 봉두 하나를 받아들여 강덕복이 앞에 내민다.
6: 아버지, 저희 전우가 군구 당한실에 있는데 제가 아버지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0: 그래? 네. 어휴, 이 선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정말 소중하다. 내 돋보기 어디 갔니?
1: 아, 여기.
2: 저 돋보기들이야.
1: 여기 있어요.
3: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든 강덕복이 안경을 찾아 걸고 한 장 한 장 기분 좋게 읽어내려간다.
0: 좋아. 내 일생은 깨끗하고 어쩜 하나 없다. 보람 있게 살았다.
4: 자.
3: 이때 위동이 뒤질세라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펼쳐 올린다. 자그만 트렁크를 열어 젖히자 반듯하게 기어진 군복이 나타난다.
1: 강부장, 권리를 남용한 혐의가 있어요.
5: 걱정 마, 더 냈어. 아버지, 제 선물은 신시 군복이에요. 보세요. 아, 입어보시오. 자, 입어보시오.
0: 뭐가 이리 많니?
5: 아, 다 있어요. 팬티, 양말 다 있어요.
6: 입어보세요.
5: 잠깐. 자, 들어서 봐요. 아이고. 어때? 어때?
6: 딱 맞네요. 시시해 보여요.
0: 됐어.
6: 얼마나 멋있어요.
5: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0: 솔직히 이거 내 옛날 군복보다 못해.
5: 아이고, 시식이에요.
6: 아버지, 이건 여우 심리예요. 겉도 늙은 여우야.
7: 맞아요, 늙은 여우도 웃었어요.
8: 아, 내가 부르라는 거야? 버르장 머리 없이?
6: 언니를 닮아서 그래.
9: 그 많은 오점은 왜 안 담는데?
7: 그 많은 오점보단 결함이 더 털출해.
6: 정말 정출어람이네.
9: 내가 쟤를 못 이겨. 그렇지?
6: 아버지.
3: 안영이 책 한 권을 강덕복 앞에 내민다.
0: 얘야, 너 이건 뭐니? 백선이?
6: 이건 아버지가 수비고 사령원을 계실 때 모든 연설집이에요.
0: 어? 이거 다 내가 연설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연설 잘했어?
6: 보시면 알죠.
3: 강덕복이 책을 펼쳐들고 있다가 흐뭇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둘러본다.
0: 내가 이렇게 말 잘했나? 난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전혀 인상이 없어.
6: 아버지가 사령원으로 계실 때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앵무새처럼 써준 대로 읽으면 됐어요. 아버지 생각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이 없죠.
0: 너 무슨 헛소리를 제쳐? 내 선물은? 내 선물은 어디있어?
6: 아, 그래, 어디 선물은?
9: 기다려요, 여보.
10: 아, 가져올게.
3: 아비가 눈짓하자 왕향이 바로 일어나 선물을 가지러 간다.
9: 이제 모두 깜짝 놀랄걸?
6: 정말?
10: 아이고, 잘못됐어.
3: 이때 왕해양이 손으로 이마를 탁 치며 들어선다.
10: 아까 그 선물을 차에다 뒀는데 방금 동료가 몰고 갔어.
6: 왕해양, 우리 형제가 탁 꺼내리라고 했는데
10: 탁 꺼내리라고
5: 했는데. 아버지 싸워요. 때리지 마.
3: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